0: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세 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본문과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0: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본문 3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행하셨던 순서 그대로 바울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해라? 기념해라. 기념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다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단어는 옛날 일을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원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아나, 다시 라는 뜻하고 밈네코스, 기억하다 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과거의 구원 사건을 현재 안으로 불러오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실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의 구원 사건을 현재 안으로 불러온다. 무슨 뜻일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읽어볼까요?
1: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2: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0: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미 출애굽을 다 끝낸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후일에 내 자녀들이 묻기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가. 우리라는 말은 나입니까? 선배입니까? 나예요. 나예요.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고 내가 애굽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어가 우리 조상들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 오늘 나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나를 애굽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해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경험했었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역사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 구원의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삶으로 들어와 오늘

0: 나를 살리는 것, 오늘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남네시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폭풍에서 떡을 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추억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절망의 배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끌어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황, 내 자녀가 아프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도 살아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남네시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난히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딸의 생일이면 늘 김치찌개를 끓여주시고 어색한 농담을 하면서 가족들을 웃겨주셨던, 즐겁게 해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남겨진 가족들이 생일이면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둘러앉아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농담을 흉내내는 것이죠. 농담을 흉내낼 때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억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한다 해서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님 안에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0: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떡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 먹었어요. 다 먹은 뒤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7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뭐라고요? 안심했다. 안심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떡을 받아 먹는 순간 풍랑이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풍랑이 지금도 광풍이 불고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배가 항구에 도착했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폭우가 내리고 있고 죽음의 위협이 배 안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배는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안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먼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은 환경이 바뀌어야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안 아파야 평안이 찾아와, 내가 부자가 돼야 평안이 찾아와, 내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돼야 그래야 안심이 돼 라고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거꾸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에도 평안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0: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다릅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은 문제 한복판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 속이 상한데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한데 내 마음 한켠에는 평안함이 나를 꽉 부여잡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평안합니까?
1: 예수님 때문입니다.
0: 누구 때문에 안심합니까?
1: 예수님 때문입니다.
0: 누구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1: 예수님 때문입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직장에서 임원, 고위직으로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 성도님께서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왔고 방송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방송국에를 갔는데 생소하잖아요. 낯설잖아요.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저쪽에 수희 아저씨가 보여갖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수희 아저씨가 다짜고짜 이분에게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간 퇴직해가지고 이분이 명함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암담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지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 집에서 왔는데요. 집에서 온 건 맞죠. 예,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에 속해 있으면 나 어디 직장에 있습니다. 학교에 속해 있으면 나 어디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이 흔들리면 평안함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올 때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떠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재산에 속해 있는 분들은요, 재산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환경이나 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 딱 한 분 예수님께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계시는 그 평안함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예수님을 누리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함,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무엇입니까?
1: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0: 그렇죠. 누구로 삽니까? 예수님으로 산다. 본문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0: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누어준 떡 한 조각을 먹었을 뿐인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평안함을 얻게 되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린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그렇죠. 뭐를 했다고요? 배가 빵빵해질 만큼 먹었다. 그리고 나서 파란색, 뭐를 했습니까? 밀을 버렸다. 지금 이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밀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바울이 탄 배는요, 이집트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대형 곡물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생산된 다량의 밀을 갖다가 로마에 납품하는 그런 수송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 안에 실려있는 밀은 1000톤도 넘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천 톤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밀이 지금 그 배 안에 실려 있는 거예요. 선주와 상인들에게는 이 밀이 전 재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밀을 갖다가 이제 로마에 가지고 가서 팔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식량이잖아요.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이 밀은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승객들에게는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한 비상 식량도 되었겠죠. 이 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밀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버렸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재산 버릴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먼저 바울이 준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요. 생명을 먹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무엇을 누립니까? 평안함,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니까 내가 배가 부를 만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를 만큼 먹게 된 뒤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밀을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충분히 배가 부른 사람만이 미련 없이 그리고 아까운 것도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율법은 버리라고 강조해요. 욕심 버리세요. 재물 버리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까? 못 버려요. 솔직히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복음은 거꾸로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지 말고 은혜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만족을 주시고 먼저 생명을 주시고 먼저 배불러지고 먼저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나면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 흘려보내는 우리 서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진 사람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채워진 사람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난하냐 부유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은혜로 채워졌는가 문제인 것이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 자주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져라. 원래는 이 말이 뭡니까? 공부해서? 그렇죠.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공부해서 어떻게 해라? 남져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학회에 가가지고 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 학회를 이끄시는 교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박수 쳐주시고 무려 100만 원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돈을 받고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인정받았구나. 와, 돈도 벌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돈을 갖다 어떻게 쓸까 막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목사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슬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에 쓸 돈이 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 머리 한쪽에서는 100만 원을 쓸 행복한 상상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또 마음 한쪽에서는 뭐가 돌아갈까요? 아이고 이 청년부가 좀 안쓰럽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0: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늘 들었던 말씀 뭔가요? 공부해서 남줘라.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0만 원은 좀 작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인가 하면 너 그동안 공부 많이 했잖아. 너 공부한 거 남줘.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꿈을 가지고 특강을 했던 겁니다. 회비도 만 원씩 그때 받았던 거예요. 다 회비를 받아가지고 그때 무려 200명이 참여해 주셔갖고 203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서 받은 100만 원과 그리고 등록비 200만 원을 합쳐서 300만 원을 우리 청년부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끝내려고 했었어요. 전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흘려보낸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간증을 했었잖아요. 청년들이 간증을 했는데 지난주에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들은 못 봤는데 청년부 예배 때 청년 한 분이 간증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1: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을 것 같은 순간은 세 번째 집시 마을에서 만난 한 어머니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면 꿈속에서 계속 엄마를 찾다가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깨어나면 언제나 아 나는 엄마가 없구나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선교 기간에도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계속되다 보니 세 번째 집시 마을로 가기 전 문득 오늘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또 꿈속에서 엄마를 찾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집시 마을에서 워십과 문화 사역 등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철수하던 순간 한 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슬로베니아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슬로베니아어라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그저 제가 드릴 수 있는 단 한마디 보그바스 블라고 슬로비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전하자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붙드시더니 오래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치 엄마가 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오랜 시간 고여있던 슬픔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 사정을 전혀 모르셨고 저 역시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언어를 넘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게 깊은 위로가 되었던 그 시간과 그 어머니 얼굴을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젊은 시절 엄마를 떠나보내고 엄마라는 말을 얼마나 외치고 싶었겠어요. 엄마, 엄마. 그런데 누구 하나에게 엄마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소갈이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슬로베니아로 보내고 싶으셨고 그곳에서 한 여인의 품 안에서 따뜻한 엄마를 경험하게 하고 그 아이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게 주님의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림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거니까 그냥 흘려보냅니다 라는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나 너를 통해서 한 딸을 갖다가 위로하고 싶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0: 뭐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작디작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 사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오늘 이 단편적인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그날 특강했었던 것, 제가 강의했었던 것, 논문 썼던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단편적인 사건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단편적인 사건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모이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이야기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다 마치고 저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이 땅에서 또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그래서 저를 그때 광주로 보내셨군요. 아 그래서 하나님 저 서림교회 보내셨군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군요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이 사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찬란하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믿음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재물과 명예와 권력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276명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미리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믿음의 이야기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완성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페이지가 다 끝난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의 페이지가 다 완성되는 바로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 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시와 그린 김정석 목사의 찬양 치유 집회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운동본부에서는 2026년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를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광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합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C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르신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령 철학자이고 이제 인정받는 국제적인 책 가운데 이제 최고령 저자로 소개된 분이 한 분이 그분이 누구죠? 김형석 교수님인 거죠.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분이 이제 이 수년 전에 유럽을 이제 그 사모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 가운데 그날도 이제 주일 어느 오전이 되었어요. 여보 여보,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와서도 예배는 들어야지 하이래 가지고 덴마크의 수도인 이제 코펜하겐에 갔어요. 그래도 좋은 교육한 경험도 해보고 이제 예배도 드리자 하이래 가지고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에 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성도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그 사모님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목사님들이 다섯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 다섯 명 포함 보니까 16명 정도 되어요. 근데 그분이 교수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0하고도 6살이잖아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분이. 아주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목사님 다섯 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문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좀 많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 다섯 명 포함해서 15명, 16명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수님이 쭉 들어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지금 90살이 다 됐는데 지금은 106세지만 자기보다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영국 런던에 갔어요. 여보 너무 쓸쓸하다. 조금 큰 교회로 가자. 하 이래가지고 런던에 있는 교회 250명 좌석이 있는 큰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찬양 지휘자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몇 명 모였어요? 다 합쳐서? 목회자 합쳐서 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짐을 싸는데 놀랍게도 그날이 그 교회의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담임 목사님한테 못 물어보고 젊으신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 어찌 오늘 마지막 예배를 이 거룩한 교회에서 드리게 되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오니까 이 큰 건물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저 비워둘 수도 없으니 런던 가까운 시골에서 교회 두 개가 합병을 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텅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어떤 생각에 돌아오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하지 않는가.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는 양적으로는 부흥이 됐지만 그런 유럽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전체를 받고 있지 않은가. 너무 염려가 되면서 그래서 이런 책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것인가. 우리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양적인 부흥을 넘어서 질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이 책도 소개하지만 사실은 오늘은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네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저물어가고 한국 교회가 저물어간다고 하지만 온 땅을 향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집이라는 것은 베드로 소유의 집인 것입니다. 아마 이 등기가 베드로에게

있겠죠. 법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누워 있어요? 장모님이 누워 있어요. 장모님이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병으로 앓았다. 열병으로. Furioso라는 건데 영어로는 fever. With a fever. 어느 성경에서는 high fever. 고열이 났다. 너무 열병이 나서 누워 있는데 뭐 열 좀 났다고 뭐 그것이 뭐 대수인가? 뭐 그 타이레놀 하나 먹고 주사 하나 맞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학자들은 말라리아나 우리가 연병 났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장질부사 같은 거, 장티푸스나 쉬이 닿기 어려운 그런 열병으로 누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장모가 누워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나 줄을 쭉 치십니다. 예수님이 한 행동은 우리 따라서 하죠. 보시고. 그죠? 여러분 누군가 아프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봐요? 집에서도 이를테면 각시가 아파서 누워있거나 남편이 누워있으면 아이 밥 때 되는데 왜 이렇게 누워만 있냐 이렇게 바라보는 남편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병폐가 그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아파도 심드렁한 이거 참 얼마나 참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보셨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 그러죠. 죽을 때가 됐으니 정리를 하라. 아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벽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제가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소서. 이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그러죠. 다시 돌아가서 전해라. 히스기야한테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의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었고 내 눈물을 어떻게 했다? 보았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할 때 괴로워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눈물과 우리 아파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저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이 이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녀를 낫게 하고 싶었죠. 근데 우리는 참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죠? 영어 성경에는 He touched her hand.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병마에 올라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녀의 손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손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네 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가정마다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고 아파할 때 어떤 백마디 말보다 더 좋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동성간이라면 서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병을 낫는 것보다 아파하는 그녀의 손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죠. 그 손을 어루만져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 그 손을 만진 즉시 열병이 어떻게 돼요? 열병이 떠나갔다. 열병이 떠나가니까 베드로의 장로는 금방 알았죠. 아, 병이 다 나아버렸구나. 완치가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여인이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수종 들더라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참 귀한 단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로는 디에코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디에코네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는요 이게 문법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을 그리스어로 쓰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 뒤에 이에 코네이라는 단어는 과거 미완료형이에요. 좀 적어놔두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 일이죠 이게. 그런데 그 행동이 완료가 돼요 안 돼요? 완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는데 아, 이쯤 죽을 것 같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없이 손을 탁
된 순간 본인은 알았어요.

재롱이 순간적으로 없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거나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사, 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해서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여러분 열병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한 청년을 상담을 하는데 막 머리가 아프대요. 막 속이 안 좋대요. 그래서 왜 속이 안 좋을까? 가만 보고 이제 속이 안 좋으면 속을 좀 어떻게 뭔가 좀 검사를 해야 되나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딱 열을 재니까 열이 어떻게 나와요? 열이 38도가 넘어가요. 그거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청년한테. 이 속을 검사하러 왔다는데 열이 난 지가 며칠 됐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됐어요? 3주가 됐대요. 3주. 여러분 열이 3주가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열이 3주 동안 안 떨어지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그래서 즉각 보내서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 장모가 얼마나 심각해요. 열이 그냥 밤이면 밤마다 열이 올라오니까 원인 불명이 열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댄 순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을 병이 낫는 순간부터 수종을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주님을 정말 따라다녀야겠다. 근데 그 섬김이 끝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과거 미할 요행이라는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유럽에 있는 그 유수한 그 교회, 수백 년 된 교회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가잖아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의 초점장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가까이 너를 만나고 싶구나. 오늘 이 김형석 교수님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교수님이 수년 전에, 저는 안 가봤지만 충청남도 가면 예산이라는 데 있어요. 가봤어요? 안 가봤죠. 예산군에 가면은 이제 이 예산 이 농업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답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을 한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이제 이 초청을 했는데 낮에는 좀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는데 밤이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하이래가지고 예산 농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이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 간증에 이 감동을 받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밤 이제 청년 3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얼굴 보니까 내일모레 왜 그래요? 죽게 생겼어요 얼굴 보니까. 근데 그 청년이 아주 또렷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자진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아주 유기적이고 그냥 제사를 1년이면 몇십 번씩 드리는 그런 그 이제 가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군이나 이 한국 이 현실을 봐서는 유교는 미래가 없다 생각을 했대요. 뭔가는 교회를 가야 우리 가문이 뭔가는 비전이 있을 거 생각이 돼서 자진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뭔가는 섬김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참 참하고 참 진실해요. 그 믿음이. 기도도 뜨겁게요.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결혼도 해요. 내외간의 교회를 섬기는데 참 예쁘게 섬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다 자녀들 손주들 다 이렇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외간에 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남편 된 그 집사님이 여보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은혜 받지만 서울 가서 큰 이제 총회가 있다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제 이 감리교단인 것 같은데 정동제일교회에서 모든 이제 감리교단의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 젊은 분이 내가 거기 가서

이규현 목사님들과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꿈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 이 정동 제1교회 옆에 여관을 잡아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덜덜 떨리고 기대가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다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보는데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105의 투표가 감독 투표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났는지 막 목사님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래가지고 큰 절망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교회 갈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갈 힘을 잃어버리고 목사님들 보면은 다 이런 모습 같고 내가 속았구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외양선언이 돼요. 한국에는 발을 디딜 데가 없고 예산군에 있는 친척들이 봐라 유교를 네가 조상을 버리니까 그런 꼴 당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요? 이러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뭘 먹게 돼요? 이렇게 홀짝홀짝? 우리 따라서 술을 끊자. 이 가운데 술 못 끊는 분들이 계신데 술을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못 끊으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꼭 끊어야 돼요. 그런데 이 외양선언이 술을 못 끊고 너무 가슴이 안 좋으니까 이걸 술을 마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니 얼굴이 새까매지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 뭐예요? 간 경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오사카 병원을 가니까 조사를 쭉 하니까는 왔다시 안 왔다 뭐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간이 끄트리까지 와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러한가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아야 그 교회 가자. 그랬더니 제가 이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30주년 행사에 있어서 전도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 문자를 보내요. 나 교회는 안 가. 근데 행사날 어떤 젊은이도 노래 부르면 그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교회는 안 간다고.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목사님이 아니고 교수님이래. 그리고 교회가 아니고 강당이래. 설교가 아니고 강이래. 이러니까 귀가 솔깃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설교를 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속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아닌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이 친구들을 찾아온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답답하고 미안하고 참담해서 젊은이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품지 못했던 것 그들의 마음을 공감 못했던 것을 여러분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었고 목사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너무나 그렇게 가까이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털으면 뭐가 나와요? 털면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더라면 때로는 교회를 욕할 수는 있고 비평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이 김명석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 그래요.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는데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를 접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 평양에 있는 미션 스쿨인 숭실 중학교 다니면서 그 친구 동창이 누구냐면 윤동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동주 형이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윤동주 형은
머리는 좀 부족한데 공부는 나

보다 못했지만 큰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 얘기를 하냐면 저희 학교 선배, 어느 학교냐면 이 창덕 소학교인데 국민학교죠. 그 학교를 누가 세웠냐면은 강돈욱이라는 목사님이 세웠어요. 강돈욱이 말하자면 외손자가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구나. 옛날 일이라.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뭐 포스터 그리면 막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김일성 해가지고 확 큰 몽둥이로 탁 때리고 막 뿔 달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제 김일성 이제 말하자면 지금 김정은 그 이 그분의 그 저거잖아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죠. 근데 이제 이 말하자면은 강돈욱 목사님이 참 독실한 그 목사님인데 기독교 정신으로 말하자면 학교를 세운 것이 창덕 소학교예요. 또 교장 선생님이 했는데 거기에 외순주가 다니 그게 누구냐? 김일성이죠. 김일성하고 이 교수님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행사 같은 거 하면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까 그 예산 그 모 교회의 그 청년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런 기독학교 교장의 목사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고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옷자락을 잡아야죠. 그분을 만나야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좀 시험이 오더라도 그분만큼은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북한 이 지경 이 사태가 낫겠어요. 그잖아요. 김일성 수령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인민들을 아꼈다면 이 지금 북한이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가 됐겠냐는 거예요. 신속히 통일에 대해서 하는 개혁왕 돌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만히 형석이 보면 형석아 너는 오래 살기는 어렵겠다. 오래 살기는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병약하니까 그냥 입에 달렸어요. 스무 살 넘게 어려울 것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그게 김영석 교수님 어린 시절에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부모도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딱 크게 만나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오늘 날짜로? 106살이에요. TV 보니까 지팡이도 안 갖고 다니고 휠체어도 안 타고 보청기도 안 끼워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104살 하고도 4개월에 책을 썼는데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버려요. 세계 최고령 저자이자 철학자인데 104살 4개월. 그리고 1년 후 작년이죠. 2025년 11월 12일 날 김형석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을 또 써요. 할렐루야.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신학적 문제가 오류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한국 교회의 병폐와 아픔을 깊이 공감한 그 부분만 좋은 것만 여러분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병약한 분, 20살 넘기기 어려웠던 분이 106살이 되고 지금도 왕성하게 강연을 하고 지하철 혼자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좋은 기독교 이 독실한 이 저자로서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약간 틀어서 다른 각도로 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떤 병이었어요? 열병이죠. High fever. 높은 열이 났다. 그런데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신학자가 이것을 진짜 열이 아니라 화병이었을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화병에서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공부를 오늘 하시죠. 우리 따라 불화. 막 가슴에서 불이 확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봐요 안 해봐요? 오기만 와. 남편들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만 하죠. 잘하자. 우리 남편들 다시 똑바로 하자. 똑바로 잘. 대부분 남편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남편들이 잘하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막 열병이 난 거예요. 막 확 올라오죠. 막 갱년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막
부채질을 하고 막 추운데 막 문을 확 열어놔버리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베드로의 집이라고. 마가복음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나와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마당 하나 있고 여러 집 세 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살고 베드로도 살고 다 사는데 베드로가 가장인데 누굴 데려다 이렇게 같이 살아요? 장모님을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질이 고약하잖아요. 급하고. 베드로의 아내가 남편을 고를 때 확 꺼내잖아요. 남자가 막 뒤끝이었고 막. 뭐 하자면 막 탁탁 지갑도 잘 열고 하니까. 그런 화끈한 베드로 막 열심히 이러고 막 물고기를 잡으면 막 콧노래를 부르고 오는데 어느 날은 배를 한 척 샀어요. 막 할렐루야. 막 기분이 좋은데. 야, 내가 남편 잘 만났지.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베드로가 그래요. 여보, 여보. 당신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 너무 마음이 애틋하오. 내가 평생 어머니 같이 모실 테니 내 집으로 모십시다. 여보, 당신 동생도 안드레도 있는데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여기까지 오면 되겠소? 아니요. 당신 어머님은 내 어머니. 우리 딸아,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지. 혹시 입을 안 열은 분들은 조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어머니를 모셔오니까 막 장모님도 기분이 째지고 막 베드로의 아내도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안 가요. 왜 그래요? 이제 막 서른 살 갑복은 청년 따라다니는데 막 배를 어떻게 됐어요? 배를 버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어부가 배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 세상에 배를 버리고 청년을 따라다니는데 혼자만 따라다니면 좋은데 막 안드레까지 데리고 다니고 막 요한과 야고보까지 데리고 막 쓸고 다니는데 막 가만 본 게 가고 아니에요. 물고기는 잡아 오지를 않고 막 어머니랑 나는 막 어머니가 그래요. 야, 큰일 났다. 그 남편 집에 안 들어온다. 집에 안 들어온 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가출이라고 하죠, 가출. 이거 속았어. 속은 거야. 얼마나 우러가 터지는지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림. 그러니까는 이제 가만히 표정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남편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게 막 근심이 가득해요. 아내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베드로의 아내도 걱정이지만 장모님이 보기에 근심이 가득해요. 막 우라가 올라오니까 갱년기가 왔는지 모르냐 얼굴 후끈후끈하고 막 얘기만 들어도 성질이 언제 들어온다냐 언제 들어온다냐 배고파 죽겠네. 애기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막 우라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시대의 질병은 대부분 이겁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다 그의 손을 만지셨는데 처음 예수님이 들어온다니까 막 오기만 와. 그 예수님이 막 한번 해야지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모를 다 보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분을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눈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만한 평생 볼 수 없었던 그 눈 첫사랑 그 남편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눈을 백만 배 능가하는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그 눈을 딱 보는데 아하 내 사위가 저래서 따라다니구나. 그 손으로 내 손을 꼭 말없이 잡아주시는데 걱정이 많지 딱 잡아주시는데 막 열도 떠나고 막 우라도 떠나고 아 이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걱정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과 기쁨과 이 행복이 몰려오는지 목숨을 다해서 저분을 내가 수종 들리라. 디아코네이 이것은 완료될 수가 없다.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섬김에는 끝이 없다. 언제까지?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이렇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6절에 날이 저물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날이 저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누가 데려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다 데려오는데 누굴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얼마큼 데려왔다? 많이 데려왔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병든 자들은 주로 어떤 자예요? 귀신 들린 자다.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서로

0: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닮은 날마다 어떤 할머니는 그래요. 우왕청심한 한 20개쯤 갔다가 놓으면은 이것이 마음이 편하대요. 가스알맹수 왜 그래요? 너무 열불이니까 잠에 한 우왕청심한 하나 먹고 우라통이 터지면 가스알맹수 하나 먹고 밥한 숟가락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라병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라고 허지를 안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16절 하반절에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우리 따라서 다 고치시니 저와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주신 거죠.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분들은 다 알죠. 새끼가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엄마가 더 아프죠. 새끼가 막 아파가지고 깔딱깔딱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이 깊으면 아, 차라리 내가 더 아팠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십자가를 썼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만 있으면 내가 아프고 싶잖아요. 그런 아픔을 내가 뺏어오고 싶은데 이게 친히 담당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어디에서 대신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딱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막 우라가 나가지고 막 초조하고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 잠이 안 오고 막 밤에 서성거릴 때 그런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불면의 밤을 새울 때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네 고통을 대신한다. 십자가에서 채찍을 탁 맞을 때 내가 이게 대신했다. 네가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너의 질고 너의 아픔 너의 불면의 밤은 물러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러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큰 산을 보잖아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먼산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불편한 감정이 밀려올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라고 해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해야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어두움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정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더 굳건해지고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날때더 많은 사람들이 나리 저물며 몰려와서 주님께로 교회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이제 한국 교회를 통하여 온 땅으로 이제 전파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시와 그린 김정석 목사의 찬양 치유 집회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운동본부에서는 2026년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를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광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합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 학교가 열립니다. 교회마다 여름 성경 학교가 열리고 있는데요.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고등학생과 청년부는 강원도로, 충청도로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고요. 유치부, 초등부도 교회에서 1박하며 즐거운 여름 성경 학교를 가는다네요. 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는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매일 교회 가는 즐거움도 컸고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성경 속의 위인들의 얘기들, 또 교회에서 나누는 간식과 점심에 먹던 비빔국수는 지금도 입맛을 돌게 만듭니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새벽 예배까지 있었어요. 눈 비비고 일어나 졸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며 불렀던 찬송은 지금도 어린 시절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꼭 체험하게 하세요. 인생의 가장 훌륭한 경험으로 남을 테니까요.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준비된 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타버나클 과이어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씨의 찬양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2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80님, 오래 참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 무더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2545님, 이번 주 퀴즈처럼 상한 갈대로 있었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갔던 무교이고 아버지가 무당인 집안에서 자란 저희 회사 팀원이 극동방송 목사님을 통해 영접 기도를 드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답니다. 몇 년을 출퇴근 함께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며 조바심으로 기다리고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부디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아버지가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우사오님의 그 간절함이 이루어졌네요. 아, 수고하셨어요. 7028님,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 사명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3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6471님, 오늘도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드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주님은 늘 도와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537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다립니다. 아멘. 4648님 네, 이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3289님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여름 사역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3289님 네, 여름 사역 성공적으로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8531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어요. 제 자신은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 꿈을 이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린답니다. 아멘. 2021님 주님 밤 사경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밤 사경 이제 새벽이 가깝니다.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환해집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지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인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해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인물이죠. 이 넬슨 제독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 정책으로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던 시기에 강적들을 연파하며 영국군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인 분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이 항상 영광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1770년도에 벌인 르코시마 전쟁 때는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합니다. 1789년도 빈센트 전투에서는 한쪽 팔을 잃는 그런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당대 최강의 함대였던 프랑스 에스파냐 함대를 대파하며 영국 해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었던 영광의 트라팔가 해전에서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당시 격렬한 전투 속에서 넬슨 제독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전쟁에만 집중했었는데요. 적의 저격을 당해 쓰러졌을 때 부축하던 부관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말은 아군의 전황은 어떠한가였다고 합니다. 우리 편이 이기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제독은 마지막 유언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의무를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에 후회가 아닌 감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죠.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에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0: 항상 썸머 스페셜
1: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뽑은 말씀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둥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염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7933님, 다음 주에 교회에서 영덕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러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잘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5164님, 충남 예산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모두 몸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0871님, 체력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극동에 감사하는 이유는 중풍병자처럼 누워서 살던 제가 이제는 제법 잘 앉아있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들으면서 정말 기쁩니다 하셨어요. 5216님, 서머 스페셜 기간 찬송과 필사와 묵상을 더하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아멘. 4797님, 더워서 강아지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더워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간에 읽으세요. 4127님, 지금 중독과 우울증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다시 주님을 만나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2011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3778님, 88세 친정어머님을 주간보호센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방송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우죠.

피난처와 방패 되시는 주 하나님, 모든 죄를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자백할 때 깨끗케 하시고 갈 길을 가르치며 눈여겨보시어 때마다

주님은 저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니 환난의 홍수가 거세게 밀어닥쳐도 결코 제게 미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무지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악인에게는 심한 고통이 따르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로 저를 온전히 감싸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을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른 삶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 안에서 언제나 마음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용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0: 또한 전국의 70개 미자립 교회를 선정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국 교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뒤에는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북방 선교방송이자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목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1: 극동방송 70주년. 사실 시작을 팀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난에 힘드니까 우리가 아세아 방송을 제주도에 설립을 했는데 본래 팀 복음 방송 해외 국제 복음 방송 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저분들이 극동 방송으로 상호를 바꿨어요.
0: 네.
1: 근데 극동 방송이 본래 미국에 있어 가지고 중국에 또 비울빈에 중국을 겨내서 방송을 전하기 복음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하고 비울빈하고 필리핀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저희도록 인수를 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자고 한 5년 동안
0: 네.
1: 그래서 팀 미션이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나더러 시카고에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1970년도인가 합병을 해가지고 아세아 방송 팀 방송이 극동 방송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극동 방송이 유일한 복음 방송으로 사실 북한, 한국은 물론 시베리아 몽골까지 중국, 일본까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소련, 저 덴마크, 노르웨이에서까지
0: 네.
1: 극동방송 들린다고 연락이 오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죠?
0: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들은 그 전파 녹음한 것도 보내왔더라고요.
1: 그렇죠. 중국에서도.
0: 네.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오랜 시간 국내외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좋은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외국 찬양들로 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I'd rather have in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버리시아의 곡, 또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빌 게이더, 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Don Mash Choir and Orchestra,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썸머 스페셜.
1: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전파 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2: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나는 또 어저께 어느 권사님 71살 된 분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1: 네.
2: 깜짝 놀랐죠.
1: 맞습니다.
2: 왜냐 아까 태모는 어디 뭐 정기 적금이 만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극동방송에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1억 헌금을 보내셨어요.
1: 네.
2: 제가 전화를 해봤어. 전화 받으면서 너무 극동방송에 고맙고 이사장이 당신한테 전화까지 해줬다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렇게 제 전화 받고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미국에 프랭클린 그램, 빌 그램 목사님 아드님
1: 네.
2: 사모님이 지금 수술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간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장로 직원들이 가서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0: 결과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아멘.
0: 세계 전체 나라들에서 기도 제목도 오고 헌금도 오고 또 방송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득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집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믿음으로 섬기는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어떤 교사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통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집사 올림.
1: 네.
0: 참 귀한 사연들이 있죠.
1: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0: 귀한 사연들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빅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시와 그린 김정석 목사의 찬양 치유 집회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운동본부에서는 2026년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를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광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합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199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로 사망 판정을 받은 한 남성이 영안실 냉동 보관함에서 48시간을 버티고 살아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남쪽 지역에 살던 20대 남성 윌리엄 음둘레체는 약혼녀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영안실로 옮겨져 보관함에 안치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이틀 후 영안실 직원들이 시체 안치실 보관함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확인했더니 음들레체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냉장실도 아닌 냉동실에서 48시간이나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또 1915년 미국의 30세 여성 애시 덤바는 뇌전증 발작 이후 각고의 노력에도 사망했고 장례 절차에 따라 관에 안치되고 매장되었습니다. 장례식에 늦게 도착한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언니 얼굴 보기를 원하면서 관을 다시 꺼내 열었는데 애시 덤바는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현대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모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후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매장되었고 시신이 부패해 냄새까지 났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것뿐이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곧 죄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살아난 후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묻혔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남에 대해 예수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곧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썩지 않을 몸, 곧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0: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신자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같은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이 증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 미국의 성경학자이자 교수인 웨인 그루뎀은 부활하기 전의 몸은 썩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으며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부활은 예수님과 똑같이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은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방학철입니다. 이미 7월 초에 일찌감치 방학을 한 초등학교도 있었죠. 하하 호호 웃어대는 아이들의 정겨운 모습과 때론 티격태격 수많은 조잘거림이 어쩌면 그리운 추억의 한 장으로 넘겨지는 순간입니다. 문득 어떤 손편지가 떠오르는데요. 오랜 세월 문방구로 운영하던 노부부가 형편상 폐업을 하며 손을 얻고 꼭 눌러쓴 편지 글을 문에 붙이셨어요. 종이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빼고 기적고는 수십 년을 마주치던 아이들에게 사랑했노라,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라는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참 따뜻하죠. 배려와 다독임, 세상의 향기와 빛이 되죠.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PS 콜라보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듣고요. 이어서 프롬 갓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570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 울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유학 중인 딸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네, 5703님. 여러분들 그 자녀 키우다 보면 그 어떠세요? 그 대학 그 입시 준비할 때나, 그리고 이제 시험 치고 이게 합격해야 될 텐데 그 마음 졸이던 순간들,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여기저기 이력서 내고 할 때 참 마음 간절해지죠. 이제 이 따님은 지금 유학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학까지 다녀온 딸이 졸업 후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될 텐데, 네, 이런 생각이 또 머릿속에 가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업 후에 하나님 안에서 좀 귀하게 잘 쓰임 받았으면 하는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그 한참을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역시 우리가 사는 인생 그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걱정스럽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역시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주님께 맡기고 행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생겨나는 세상에 좀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어지럽고요. 예나 지금이나 참 공평치 않았습니다. 주께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한 인생도 이뤄갈 수 있죠. 다시 기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5703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따님의 앞길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강중현님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 먼저 듣고요. 이어서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너는 꽃이야 함께 듣습니다.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권사님이 이 특송을 하시다가 그만 보기며 멈춥니다. 성도님들 우레 같은 박수로 응원했어요. 남편 사별하시고 두 자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러나 믿음 반석 위에 더욱 굳게 서신 권사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찬송을 부르시는데 눈물 짓는 성도님들 온통 저 천국 바라보며 은혜가 가득하네요.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는 참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고슴도치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몸을 가까이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요.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네덜란드 작가 톤 텔레헨은 고슴도치의 소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사람들과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적당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사랑만큼이나 지혜가 필요한데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 그리고 배려하는 거리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선 한 가지의 관계만큼은 예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는 지혜로운 거리를, 또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람과의 거리, 때로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면 이미 두 팔을 벌려서 맞아주고 계신 분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길,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수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마커스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 있는 주는 완전합니다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는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는 가까워지면 질수록 불안은 평안으로, 염려는 기도로, 상처는 회복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어노인팅의 복이라 그리고 한이의 동행 옹기장이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과 메들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사랑은 가까운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가르치고 계시죠.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는 등등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정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일 가는 직장, 또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들 실천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나무에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유지연의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달빛마을의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기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유혹을 아십니다. 낙심도 몸소 겪으셨습니다. 굶주림과 졸음과 피곤을 체험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동시에 갖가지 요구를 해올 때 기분도 아시고요. 우리가 씩씩거리며 기도할 때 그분은 다 안다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벅차다고 투정을 부릴 때 그분은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지루하다고 고백하면 그분은 씩 웃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기나긴 나날의 단조로움과 권태로움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개척자이신 그분은 방탄조끼나 고무장갑이나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내가 사는 일상을 뚫고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드마리스의 음성으로 향기로운 찬송 첫 곡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원웨이 싱어즈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편 108편 4절 말씀. 하늘보다 높으시며 당신은 지상에서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 보았는가?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 아마도 지표면에서 적어도 9,000m 이상 떨어진 상공에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우주 탐사나 우주 여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라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진이나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뛰어난 우주 비행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결코 알 수 없다. 성경은 그분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한한 거리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광대하고 강렬하고 끈질기기에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편 108편 4절 말씀.

오영민 함보라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은혜. 향기로운 찬송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Right Where We Are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 신비로움과 광대함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요. 무한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행기로운 찬송 끝으로 홀리원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시와 그린 김정석 목사의 찬양 치유 집회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운동본부에서는 2026년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를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광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합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어제는 제헌절이었어요. 달력에는 빨간색 공휴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18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친구가 학교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 제헌절이 왜 이렇게 다시 공휴일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제헌절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학교 가지 않고 놀아서 신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헌절은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규칙, 즉 법이 태어난 날이에요. 우리가 생일에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하는 것처럼 제헌절은 대한민국 법이 생긴 것을 축하하는 날이지요. 학교나 교실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나라의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규칙

원칙을 헌법이라고 해요.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규칙의 기준이 되는 법이지요. 바로 이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모든 나라 국민에게 알린 날이 제헌절이에요. 이 헌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인 것과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법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제헌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렇게 훌륭한 헌법이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멋진 국민으로 법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도록 다짐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헌법도 지켜야 하지만 먼저 지켜야 하는 완전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라의 법은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어요? 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더 바이블 넘버원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아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더 바이블 넘버원과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캔송 키즈의 주의 말씀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그 말씀 영원해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사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벤트에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방송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이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성경이 최고야.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림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집 가정식탁.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운 식탁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그림책을 읽으며 서로의 마음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톡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또 엄마들의 생각도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같이 나눈 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3894님, 딸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자녀들 생각이 많이 나죠? 3889님, 오늘도 세상의 부끄러운 방식이 아닌 절대 불변, 절대 기준, 절대 진리이신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9024님, 서울 병원에 와서 투석 중인데 듣습니다. 그림으로 신앙을 전한다니 궁금합니다. 네, 투석 잘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0619님, 그림책 마음톡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럼 정말 좋겠네요. 네, 3889님,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우라고 말하는 게 결코 세상에서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잘 분별하고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네, 그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딸 생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5012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찬양 신청이 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생일 축하 잘 하셨나요? 찬양 틀어드릴게요.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빈 화분이라는 그림책을 갖고 나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엄마들이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1: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믿음의 모험 중인 온남매맘입니다.
2: 저도 9살, 7살 남매와 함께 매일 꿈꾸며 살아가는 리미쓰리맘입니다. 오늘은 빈 화분이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0: 네, 이 이야기는 데미라는 중국 작가의 작품이에요. 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에 딱 들으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일 거예요. 줄거리 소개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옛날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뽑기 위해 온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꽃씨를 나눠주었어요.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라고 했지요. 주인공 핑도 씨앗을 받아와 정성 다해 키우기 시작했어요.
2: 네,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니 참 좋네요. 그러면 이 그림책의 줄거리를 이어서 한번 나눠볼까요?
1: 네, 이 책의 주인공 빙은 심고 가꾸는 씨앗마다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왕이 준 씨앗만큼은 잘 키우지 못해요.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자 화분도 더 큰 것으로 옮겨 심고 더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물도 주고 돌봤지만 정말 화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 제가 왜 그랬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식물 같은 걸 키울 때 그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지 잘 자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화분에 기를 때 물 주면서 항상 잘 자라라, 사랑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핑이 그 축복의 말을 빠뜨린 게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 여기서 분명한 건 핑은 재배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꽃을 피워봤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잘 안 됐던 거죠. 이렇게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싹 트지 않는 빈화분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지요. 라라 중에 한 명은 엄마 나 줄넘기 한 번 넣었는데 6개월 걸렸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쌍둥이 다른 자매는 100개, 200개 뛸 때 혼자서 한 번도 넘지 못해서 계속 시도하던 그 모습

0: 떠올랐어요. 아이들도 이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 저도 이때 핑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많이 슬펐을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0: 저희 아이들은 핑이 씨앗을 그만 키우고 싶었을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말하더라고요.
2: 네, 그렇게 왕이 준 씨앗을 가지고 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나는 동안 여전히 텅 비어있는 화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같았을까요? 게다가 핑에게는 이 시간이 난생 처음 부딪히는 좌절이었을 거예요, 아마. 더큰 문제는 왕 앞에 나가는 날이었겠죠?
0: 네, 맞아요. 그림에 보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예쁘고 큰 꽃들을 저마다의 화분에 담아서 들고 있거든요. 자기 혼자만 빈 화분을 들고 가는 그 순간이 핑에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2: 네, 아이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0: 근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니 이것 또한 엄마인 저만의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나는 꽃을 못 피웠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꽃을 피웠지? 너무 궁금해서 비나분을 들고 왕에게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왕에게 가는 날 내가 너무 마음이 창피한 마음이 들면 나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랑 같이 갔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 둘이 쌍둥이니까 서로 손잡고 같이 왕에게 가면 되겠다 얘기해줬어요.
2: 네, 쌍둥이가 둘이라서 이럴 때 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역시나 우리 아이는 힘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꽃화분을 들고 있는데 혼자 비나분을 들고 있는 건 유치원 예배 드리는 날 모두 교복 정복을 입고 왔을 때 혼자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간 날처럼 힘들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9년 인생 중에 가장 힘든 날로 기억하고
0: 맞아,
2: 있거든요.
0: 선생님이.
2: 그래서 끝까지 그 화분을 포기하지 않고 키우기는 하겠지만 그 왕에게 가기 전날 자기가 꽃한 송이를 샀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1: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림책에서는 핑은 비나분을 들고 왕 앞에 나가요. 핑의 아버지가 너가 1년 동안 정성을 다했으니 그 정성을 왕께 바치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을 들고 나갈 때 저는 저희 아이한테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 비나분에 담아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데 저는 못할 것
0: 네,
1: 같거든요.
0: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라면 절대 이렇게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2: 네.
0: 근데 사실 핑의 화분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 결정적일 때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2: 그럼에도 이 그림책의 결말이 좋아서 저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왕이 화려한 꽃화분을 가지고 온 많은 아이들 중에서 비나분을 들고 서 있는 핑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후계자로 삼았다는 게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애초에 왕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줬던 씨앗은 익힌 씨앗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1: 네, 핑이 비나분을 들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핑이 정성을 다했고 매 순간 성실했기 때문에 용기 낼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물을 안 줬거나 한순간이라도 소홀했다면, 아, 내가 물을 주지 않아서 혹은 또잘 돌보지 못해서 싹이 안튼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비나분을 갖고 날 용기조차 없었을 것 같거든요.
2: 네, 결국 비나분을 가지고 가야 그 성실함을 인정받는 거네요.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빈 화분 그림책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왕의 미션은 성실함 테스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그냥 정직에 대한 교훈을 주는 스토리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아이들과 읽어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 애초에 왕이 내린 명령이 꽃을 피워오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왕의 미션이 뭐였죠?
2: 맞아요. 왕의 미션은 1년 동안 씨앗에 정성을 다해 오라는 것이었어요.
1: 네. 어차피 그 씨앗은 익힌 씨앗이라 왕도 꽃 피우는 걸 기대하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꽃을 피워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2: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정성을 쏟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1: 네, 저는 기도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 저는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3: 저희는 둘째가 엄마가 매일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전 아이들한테 매일 아이들에게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핑처럼 빈화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꽃을 주실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이 이미 있는 곳은 꽃을 줄 수 없는데 빈화분이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1: 저희 아이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빈 화분이어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빈 화분을 기뻐하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3: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왕 앞에 나온 다른 아이들은 자기 손에 든 꽃 화분 하나뿐이지만 빈 화분을 들고 나온 핑은 화분 하나가 아니라 꽃을 심을 수 있는 나라 전체 땅을 얻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1: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빈 화분으로 나가면 그걸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와 후계자로 삼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싶은 빈화분은 뭘까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1: 뭐라고 하던가요?
2: 나라 중에 한 명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죄를 짓는 마음? 뭐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1: 네.
2: 또 한 명은 내가 대답을 늦게 해서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의 빈화분을 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그림책 마음톡을 할 때도 이 아이는 천천히 한 박자 늦게 대답을 하거든요.
1: 네, 아마 생각을 오래 해서 그런 걸 건데 대답이 늦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며

0: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줬어요.
1: 네,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베드로가 빈 그물로 빈 배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공허하고 텅빈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그래서 오늘의 한줄 느낌은요?
1: 네, 비나분을 들고 걷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저의 한줄 느낌을 정해보았어요.
2: 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꽃은 피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0: 네, 저는 비나분을 오히려 칭찬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2: 마지막으로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우리가 씨앗을 심고 가꾸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우리 손에 빈 화분이 있을 때에도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낀 점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를 모으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도 눈물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듯 나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잠언 14장 23절에서 27절을 본문으로 마음 회복 처방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 참 많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하고 사랑도 지켜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또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도 그렇게 참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뭘 지키려 합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려 하고 말씀을 지키려 하고 저 같은 목사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참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심지어 가족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이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야.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포차 오브 하임이라 그러는데 제가 약간 문학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모든 셈을 포차 오브 하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강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하루에서 흙탕물만 퍼내면은 강이 깨끗해집니까? 하루에서 흙탕물을 아무리 우리가 퍼낸다 할지라도 강 상류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냥 도로암이 타불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인생의 강의 상류를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공을 한다 한들 그 어떤 예수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땀을 흘린다 해도 헛수고가 될 뿐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죠.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지키라는 이 명령 안에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침략자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해코지하는 적들을 제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 그러죠.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고 거짓을 심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데 아주 명수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악한 영들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흐트려 놓습니다. 두 번째 적은 세상인데 세상은 여러분 비교를 하게 만들고 욕심을 자꾸 우리에게 부추기지요. 그리고 마치 성공이 이 세상의 최고 가치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자꾸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이거 거짓이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지금도 주입받고 있는데 이게 세상이 하는 미혹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을 흐트리는 적은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 회복되지 않는 상처는 우리 마음의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한마디 말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헛기지 만화에 그냥 충격받고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상처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을 무디게 만들어요. 아주 별것 아닌 것에 고통받고 너무 귀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무장할 뿐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적은 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만, 시기,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은 재성이죠. 이 재성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흙탕물을 막 일으켜버려요. 우리 마음이 공항의 관제탑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국제공항에 가면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비행기가 관제탑에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관제탑이 네 들어오세요, 착륙하세요, 5분 있다가 하세요, 혹은 대기하십시오. 어떤 비행기는 오늘 기상이 너무 악화돼서 착륙을 불허합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관제탑이 아무 비행기나 다 들어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은 순식간에 마비가 되고 아마 비행기들이 충돌하고 큰 사고가 일어나겠지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건강한 생각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낙심도 들어오고 때로는 음란한 생각들도 우리 마음이라는 공항에 착륙하려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요. 이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관제탑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들에게는 내가 왜 이런

생각해 하면서 너는 안 돼 하고 철퇴를 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들이라서 이 생각 자체를 통제 못하고 생각들이 막 우죽순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모든 생각이 들어온다 해서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할 필요는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관제탑은 아무 비행기에게 착륙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들어오게 막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에게 착륙 허가를 내어줄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문은 지혜다 그러죠. 호크마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오늘 무너졌어요 그러는데 무너지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치유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게 마음이 시작입니다. 탕자가 여러분 집에 돌아오기 전에 뭐가 먼저 돌아왔습니까? 마음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마음이 돌아오자 아버지를 향해 발걸음도 돌아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 지킬 수 있을까요? 사탄은 여러분 밖에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세상은 또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유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재성들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 대는데 하방에서 소위 포기당해서 우리 마음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옵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전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세 개의 처방전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끌어지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정말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시구나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잠언에 기록된 마음을 지키는 처방전을 읽다가 찰리 멍거라는 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찰리 멍거가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은 변호사이자 투자의 현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은 늘 나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나는 그때마다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어서 복잡하지만 가난해지는 방법은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찰리 멍거는 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 방법을 말해 주었을까요? 이건 여러분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면 찰리 멍거의 이 말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이어트 방법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살이 찝니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이 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답이 명확하죠. 살을 빼게 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서 복잡하지만 어떻게 하면 살 찝니까? 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밤마다 야식으로 라면 드시면 됩니다. 저절로 여러분 살이 찝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몸이 가로 세로가 비슷해지지요.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온갖 질병과 기분장애라는 보너스까지 덤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쉽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입니다. 찰리 멍거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법을 피하면은 성공이 훨씬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비법을 찾지 말고 가난한 자의 방식을 몸에서 버려야 습관을 버려야지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찰리 멍거의 이 지혜로운 말을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않고 제 삶과 제 신앙의 이 철학을 적용을 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분노하지 않을까라고 묻지 않고 거꾸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올라온 분노를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이 화가 더 확 불같이 타오를 수 있을까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분노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화를 더 분노를 키울 수 있지 물으면 답이 쉬워요. 지금 방금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묵상하면 돼요. 되새기면 내가 자꾸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먹이를 주는 거예요. 우린 계속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고 아니고 다 미워지죠.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안 하면은 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답이 너무 하나님이 응답 오기 전에 내 마음이 이미 와요. 그냥 없는 것만 계속 보고 계속 나보다 나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가 막 계속 자라나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저를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수로 여러분 모두를 저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1년 12 달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모두 미워할 수 있는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하면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됩니다. 상처 주는 말만 딱딱 집어가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내 목회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여러분들은 저를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서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결단에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을 오히려 나를 찌르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재료로 사용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찰리 멍거가 망하는 길을 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길을 피하면 부가 가까워지듯 마음을 무너뜨리는 길을 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샬롬이 날마다 더 가까워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처방전은 이겁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 더 많이 해라, 성경 몇 독 더 해라, 믿음을 좀 깊이 가져야 된다 이런 뭐 영적인 특별한 말씀들을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못 지키는 입은 입이 아니라 그냥 주둥인 거예요. 24절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 지키려면 마음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입 조심해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막을 수 있어야 마음 지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어떤 말이 구부러진 말입니까? 구부러진 말은 휘어진 말이죠. 휘어진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진실이 왜곡된 말을 말합니다. 이 사실이 왜곡된 말을 말합니다. 흔히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맨날 그래 니는 막 입에 달고 다니죠 이런 말. 맨날 그래. 매일 그럽니까 정말? 우린 여러분 맨날 그러고 항상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간혹 그럽니다. 이건 진실을 왜곡한 구부러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일부러 나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시간이 남았습니까? 일부러 그러게. 사실을 여러분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 있죠. 자기 추측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직관인데 특히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이 구부러진 말을 잘하거든요. 직관이 뛰어나면 자기 추측을 사실이라고 여겨요. 이게 구부러진 말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난 목사님 잘하는 게 없어요. 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 이런 말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목사님 나는 무엇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자기 자신을 왜곡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자신을 왜곡해서 자신이 자신에게 지금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 하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는데 구부러진 말 안에는 거짓말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구부러진 말을 습관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구부러진 말이 사실을 왜곡했던 이런 말이라 한다면 비뚤어진 말은 뭘까요? 비뚤어진 말도 하지 마라 그러죠. 비뚤어진 말을 너 제발 멀리해야 돼. 마음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전을 주셨는데 비뚤어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뚤어진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말을 말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구부러진 말보다 이 비뚤어진 말이 더 파괴력이 있어 보이고 더 위험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잘하죠? 너는 절대 안 변해.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이런 말 자주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아유 꼴보기 싫어. 그리고 제가 잘하는 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 목사님 나 믿음 있는 척하는 꼴보기가 싫어요.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있는 척이라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없는데 있는 척이라도 좀 해야 살지. 믿음 없어서 믿음 있는 척하면 믿음이 없어서 저러고 나면 봐주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비뚤어진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비뚤어진 말입니다. 어떻게 키웠습니까? 뭐 정말 완벽하게 키웠습니까? 너 정말 실망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쩌렵니까? 너 정말 실망이다. 자식들도 비틀어진 이런 말 잘하죠. 엄마 때문이잖아. 아버지가 내 외로울 때 뭘 해줬나요?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나요? 나 이렇게 힘들 때 부모는 뭐 했나요? 이건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다 비틀어진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비틀어진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구부러진 말은 진실을 왜곡하는 말이고 비뚤어진 말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혹시 상쾌하다. 아, 나는 구부러진 말하고 비뚤어진 말 하고 나면 막 기분이 막 상쾌하고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막 붓고 나는 이런 구부러진 말하고 비뚤어진 말 하고 나면 막 찬양 입에서 막 터져.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그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막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받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내 마음이 먼저 상처받는다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참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기어이 상대에게 뱉고 특히 제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참아지는데 저 사람에게 참아 안 돼요. 뱉고 나서 늘 후회합니다. 늘 후회. 왜냐하면 뱉고 나면 내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괴로워지니까 무너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하고 나면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무너지기 전에 이미 내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요.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내 앞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내가 제일 가깝다니까요. 입에서 귀가 제일 가깝다니까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 말은 다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귀를 통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입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하지 마. 그거 안 하는 것이 마음 지켜. 말이 너희 마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야 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버려라 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 수백 가지 방법 가지고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지킬 수 있지. 그거 다 필요 없다. 네 입 지켜라. 입이 주둥이 되지 않게 해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만 안 하면 여러분 안에 3분의 1은 마음이 평화로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뻑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뻑하면 마음이 괴롭고 별것 아닌 것에 속상하고 힘들고 자빠진

것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처방전을 딱 받고 처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삐뚤어진 말 하지 않고 구부러진 말 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처방전대로 하면은 3분의 1은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처방전은 눈에 있다고 합니다. 25절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눈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국 우리 마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느끼는 사람과 매일 분노와 자극적인 말들이 막 쏟아지는 영상들을 바라보면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과 매일 욕하고 원통을 터뜨리는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한 달 후에 같을까요? 매일 책을 손에 떨어놓지 않고 책을 바라보며 자란 아이와 매일 자극적인 영상만 보고 자란 아이가 똑같은 인생이 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늘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건 나쁜 것이니까 보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지금 그렇고 눈 똑바로 봐야 돼. 저도 어떤 영상을 보다가 알고리즘 때문에 막 뜨면 저도 모르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친부모가 그만 꿈쩍 놀래가지고 꺼버려요. 왜? 보는 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은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오래 바라본 것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눈을 바로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마음 회복 처방전은 26절 27절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는 처방전 세 번째로 발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발이 뭡니까? 발은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행동이다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관광 온 것이 아니라 출장 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출장 온 사람과 관광 온 사람의 발걸음은 여러분 달라요. 관광 온 사람들은 예쁜 것을 보면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고요. 사람이 많이 가면 뭐지 하면서 따라가고요. 뭐 저거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따라가고 시간이 남으면 관광객들은 아무 때나 갑니다. 그러나 출장 온 사람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합니다. 출장 온 사람들은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분명한 사람들이고 관광 온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지가 않죠. 출장 온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야 재짓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출장 온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살아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라 그러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진보도 되면 안 되고 보수되면 중도해. 이런 말 아닙니다. 목적 잃지 마 이런 뜻입니다. 목적을 네 방향을 잃으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옆으로 새지 않아요. 새길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내가 길치거든요.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누가 이것을 발명했지? 난 만나면 정말 해남 한호텔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너무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이 고마워서 어떻게 이걸 만들어서 나 같은 길치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었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고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운전하다가 수도 없이 새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길치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도 언제나 따뜻한 음성으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만

0: 때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길을 잃습니까? 주님께서 길이요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여러분 뻑하면 제 길로 새 길로 빠지고 욕심의 길로 빠지고 막 새 길로 얼마나 자주 갑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너 이제 끝이다. 나도 질렸다. 너 희망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천번 만번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은 내가 길이요 그러시면서 제 탐색해라. 바른 길로 가라. 어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은 경로 잘못됐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는지 네 발에 악을 떠 막 제의식 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왜 이렇게 가르쳐줘도 자꾸 엉뚱한 길로 가나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기도와 간구를 하면은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한 가지 책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 마음 기도하고 간구해. 그러면 내가 네 마음 다 지켜줄게. 그런데 네가 책임져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어. 주님 그게 뭡니까? 입 지켜야 돼. 발 지켜야 돼. 너 눈 지켜야 돼. 너는 입 나오는 말을 통제해야 되고 네가 보는 것을 네가 스스로 통제해야 되고 네가 가는 발걸음을 네가 통제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네 마음 다 지켜줄 거야. 네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줄 건데 네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어. 그건 네 눈, 네 입, 발이야.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몫이라면은 순종은 누구 몫입니까? 알겠죠? 순종은 우리 몫입니다. 모든 것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네 책임도 있어. 이 부분은 내가 다 하지만 너는 이것을 해주기만 하면 돼 하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눈 지키는 거, 입 지키는 거, 발 지키는 거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순종이 함께 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0: 후에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7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한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유조선이나 항공모함이 항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십만 톤에 달하는 그 거대한 배는 자체의 강력한 엔진만으로는 좁고 복잡한 항구에 정박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거대한 배 주위로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배 몇 척이 다가옵니다. 바로 예인선이지요. 이 작은 예인선들은 육중한 유조선을 밧줄로 연결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거대한 배를 안전한 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거대한 배의 안전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힘을 빼고 작고 약해 보이는 예인선의 힘에 온전히 의지할 때 보장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상한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더해야 하고 곱해야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힘을 빼고 덜어내심으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연합군 앞에서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뜩이나 부족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더 파격적으로 줄이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남겨 사용하시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먼저 덜어내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집합니다. 무려 3만 2천 명이라는 큰 무리가 모입니다. 기드온은 아마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대를 보시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이기게 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3만 2천 명이 그대로 전쟁에 나갔다, 그래서 이겼다라면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어. 기드온이 전략이 훌륭했어. 우리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이 자랑할 만한 숫자라는 근거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빼기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던 돈, 내가 내세우던 학벌, 내가 믿고 있던 건강이나 젊음, 나의 경험과 지혜,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나씩 덜어내심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줄인 첫 번째 기준으로 두려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2만 2천 명이 저는 무서워서 전쟁 못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순식간에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손실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요? 두려움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며 아주 강력한 전염병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기에 앞서 먼저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미디안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보느냐?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하는 만명의 군산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깨어있는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만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0: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독특한 두 번째 시험을 명하시지요. 바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 명 중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파묻고 정신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단 300명은 마치 개가 물을 핥 듯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도 여전히 사방을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마름이라는 개인적인 필요를 해결하면서도 적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전쟁 상황이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않은 깨어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9,700명은 자신의 갈증 해소에만 몰두하여 주변 경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300명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순간에도 영적인 긴장감과 사명감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들, 자신의 안일함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정신없이 얼굴을 파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떠 마시듯 절제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마귀의 공격을 경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덜어낼 때 예, 그 덜어냄에 순종하며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험난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시와 그린 김정성 목사의 찬양 치유 집회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 신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62-57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운동본부에서는 2026년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를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광주 바이블 칼리지에서 진행합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와 대표회장 최고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한 지하교회 지도자는 아무도 그들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때 오직 아버지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서 모두가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다시 타오르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더 크게, 더 깊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박희봉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지금 이 시간도 북한 땅을 향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또한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보위부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은요, 북한에 남겨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또 그들과 끝까지 함께 서 있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북한 땅의 회복과 또 한반도의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팅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을 나누며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사형이 급증하는 북한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오만해졌다는 이유로 50대 부부가 처형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처형당한 부부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부품, 일반 자전거를 판매 수리 대여하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평양 사동구역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에도 정식으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업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어 지역사회에서 큰 손으로 불려지고 상품 가격이 비싸고 부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은 부부를 체포했고 공동신문 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부의 처형식은 주민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외 공간에서 집행되었고 당시 처형 광경에 대해 시장 운영자 등 모든 관리자가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이 처형식의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했고 지나가던 중학생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모든 사업가는 우리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처형되는 사형이 선고되었던 144회 중 10회 이상 언급되었던 6대 사형 죄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 및 정보 이용, 유입, 유포 등이나 종교 미신 행위 등 표현의 자유 통제 위반 행위가 29회로 전체 20%로 가장 많고 코로나 이후 250%나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김정은과 당 그리고 국가 보위성 비판, 사조직 구성 등 주로 정치적 범죄가 26회로 18% 차지하고 국경 봉쇄 후 가장 큰 600%나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의살인 19회, 네 번째가 마약 밀매 및 사용 16회, 다섯 번째가 코로나19 구제역 통제 위반 행위이고 여섯 번째가 횡령과 부정축제 등의 순서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이 주민들의 사상 문화적 통제와 처벌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한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외부 문화와 종교, 미신 등을 체제 존립의 위협으로 가장 두려워하고 있으며 김정은 지시 및 방침 위반,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국가보위성 비판 등 정치범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북한에서 사형 제도가 김정은 권력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에서 극악한 살인범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개 처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살인 외에 사형 죄목이 압도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형 우선순위가 국경 봉쇄 전에 치안에서 국경 봉쇄 후 문화사상 통제와 정치적 지배 강화로 바뀌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늘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이나 사형이 중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의 죄목이 외부의 영상물이나 자료를 접했다는 이유인데 이것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북한에서도 외부 소식, 특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김정은을 신격화하는 북한의

0: 독재 체제가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굶주림에 지치고 죽어가는데 자신의 독재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언어나 행동이 발각되면 처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에 떠는데 하루빨리 북한의 독재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늘어나는 사형이 그치고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여러분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과 함께 하시죠.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처럼 7월에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제헌절이 2008년 이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무더운 일상을 피해 잠시 쉼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들에게 제헌절의 역사는 휴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른 국가로 시작한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은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기초를 맡겨드린 날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회의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의 기도했던 이윤영 의원이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와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무고한 자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역사를 외면하고 지우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도 기도를 단지 정신적이고 의미적인 관념적인 개념으로 평가절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실제로 인간사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존 패트는 남태평양에 지금의 바누아투 제도의 탐나섬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원주민들에게 죽임당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섬에 들어간 뒤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패튼 선교사 부부의 집을 둘러싸고 해하려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집 안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주민들이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모두 도망쳐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님을 해하려 했던 원주민 추장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튼 선교사는 그날 밤의 일을 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왜 갑자기 겁에 질려 도망갔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오히려 선교사님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그날 당신의 집에 빛나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수많은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경비 서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바로 그들을 보고 놀라서 도망쳤던 것이죠. 패튼 선교사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자신들을 지키셨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그 삶과 가정과 또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 번영과 지금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반도

인도에 앞으로도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 평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의 동역자, 나라와 민족의 중보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입니다. 어둠이 깊어 보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북한 땅 위에 우리의 기도를 더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격려가 그분들의 마음에 꼭 전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택배기사님들 뿐 아니라 더위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더욱 깊고 짙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 시간 되길 기도하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두 곡을 송정미 사모님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하늘 편지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을 선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찬양을 신청하길 원하시거나 또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간략하게 나눠주실 분 계시다면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내용을 적으신 후에 상대방 번호란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을 적으시고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6913님, 2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친구들과 점심 먹고 저를 데리러 온 남편 차에서 집으로 가며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셨군요. 뱃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 계속해서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0490님, 오늘 부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식구가 오셨는데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정말 귀한 부부시네요.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라고요. 문자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나주의 믿음 갖고, 두 곡을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시거나 사연으로 함께하실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5319님, 한 주간은 슬픈 주간이었어요. 전도를 못한 것도 있고요. 올해 96세이신 어머니는 큰오빠가 투병 끝에 이기지 못하시고 천국으로 가셔서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라고 주셨습니다. 마음이 뭉클한데요.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5319님의 사랑과 기도가 무척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6514님, 퇴근길에 듣습니다. 한 주간도 묵묵히 지켜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6514님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약속의 땅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네, 나의 등 뒤에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을 말씀을 통해 당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나누고 싶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 여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지선의 충만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을,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 잠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에 사건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과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거죠. 이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막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고 우린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복음을 따라 살아라.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라.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흐름과 같이 거기에 기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 오늘 설교는 끝난 겁니다. 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어차피 종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그 때가 내 삶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4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참 난해하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가지는 상징성이 사르고 태워서 본질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는 뭐 영토, 주권, 국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현실이고 현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0: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칠 때는 우리가 빈 허물과 죄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갚아주셨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갚아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화해다.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는 걸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종말이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다 탕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는 이미 그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다 탕감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내가 그 빚에서 탕감 받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난 스스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 빚을 갚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다.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함께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내 자신하고 화해해야 돼요. 내 자신하고 화해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할 것은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용서함을 받은, 죄의 탕감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주님께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듯이 화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 간에 화해하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7월에 세 번째 토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장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장마 기간을 보낼 때면 언제 이 비가 그칠까, 또 언제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장마 기간에 비가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이 농작

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거죠. 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폭염이 또 심하게 오기도 하고 강이나 호수에 이 새로운 물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물들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수질 오염이 또 파괴되고 녹조가 창궐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게 되기도 하고 산불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서 봄철에 있었던 산불들이 여름철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장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이 장마를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마를 맞이하게 될 때 이 장마로 인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우두컴컴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장마를 통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비를 예비하시고 그 비를 맞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마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7월 18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 아이자의 61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 유행하고 있는, 급부상하고 있는 식품의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시장이 1조 원대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처음에는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이런 음료 종류에만 국한이 됐었는데 지금은요 뭐 제로 디저트, 제로 소스, 뭐 무궁무진하게 이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제품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로 제품들을 먹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제로 슈가 제품들이 당장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지만 뇌가 계속해서 그 한번 단맛을 느끼게 되면 계속해서 그 단맛의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서 이 식욕 조절을 결국에는 방해하고 또 다른 고칼로리 식품을 찾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단맛에 이제 단맛을 먹어도 내가 살이 찌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단맛에 중독이 되어서 또 다른 자극적인 음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제로 슈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로 슈가가 아니라 제로 해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로 슈가는 진짜 설탕은 아니지만 가짜 설탕과 같은, 그래서 설탕의 단맛은 느끼지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단맛은 느끼지만 칼로리는 없는, 설탕 같은 설탕 같지 않은 그런 감미료를 첨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제로 해피이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은 싫어, 하나님은 싫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을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진짜 행복이 아닌 제로 해피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제로 해피의 삶을 살고 있구나, 리얼 해피, 100% 해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통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피아워십의 행복, 김대환의 하나님의 약속, 예수전도단의 바다 같은 주의 사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시선. 네, 여러분,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대회 마지막 날 복싱 라이트 미드급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박시헌 선수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박시헌 선수와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가 서로 맞붙었는데 스피드, 정확도, 펀치, 체력 모든 면에서 로이 존스 주니어가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마추어 올림픽 복싱 경기에서는 실제적인 유효타가 누가 더 많은가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데 로이 존스는 거의 80회 이상의 유효타를 맞췄고 박시헌 선수는 겨우 30회 정도의 유효타밖에 맞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너무나 압도적인 기량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시헌 선수가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심판들이 다른 나라가 이 올림픽 순위에 올라가는 것을 미국이 금메달 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들을 매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박시현 선수는 금메달을 땄지만 35년 동안 금메달을 훔친 사람이다, 이런 비난과 야유를 받으며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몇 번을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88올림픽이 있었던 35년 이후에 이 박시현 선수가 로이 존스 선수를 다시 찾아가서 금메달을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이 존스가 그 금메달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이것은 박시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경기의 심판들이 잘못했던 것이다, 박시현도 나도 둘 다 피해자였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요, 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1등이 중요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중요해, 빨리 성공하는 게 중요해, 그래야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불공정하게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1등의 자리에 오른 그 사람은 35년 동안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등을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1등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1등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이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정직한 삶, 성실한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새로운 한 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Samson said, "Let me die with the Philistines." Then he pushed with all his might, and down came the temple on the rulers and all the people in it. Thus he killed many more when he died than while he lived. Judges chapter 16, verse 30.
1: 삼손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덥지요? 한참 여름들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휴가도 있고 행사도 비교적 적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결혼식들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초대장을 여럿 받았습니다. 백일잔치도 있었고요. 요즘 트렌드인지 결혼식에 가보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주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셨죠? 사회자가 있고 당사자들이 축가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혹은 부모님 중에 축가를 부르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들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예수 잘 믿으면서 살면 더 좋겠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요즘엔 형제가 그리 많진 않지만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지내고 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글래디의 찬양입니다. Be thou my vision. 우리말 제목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Amen. And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미션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our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인데요. Last week, we continued to talk about Delilah trying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들릴라가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네, 삼손이 몇 번 거짓말을 했죠. 참 여기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들릴라도 집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었죠. Well, today we will finish the story of Samson. 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손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이 오늘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Let's find out. 먼저 오늘 내용을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Delilah had betrayed him to the Philistines, Delilah가 had betrayed him. Him 여기서 삼손이죠. 삼손을 배신을 한 거예요. To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은 들릴라가 삼손을 꾀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참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삼손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안간힘을 쓰면서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삼손도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알아내려고 했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하고 나서 Samson was captured. 삼손이 붙잡혀갑니다. Blinded.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삼손의 눈을 빼지요. And left. 그리고 어떻게 남겨지냐면 to grind grain for his enemies. enemies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로 곡식이나 가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 심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Over time, 자, 시간이 지나면서 his hair began to grow back.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his hair,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After a while,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the leaders of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우리 성경에 방백들이라고 나와요, got together,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To have a party, 아마 연회를 하거나 잔치를 하려고 이렇게 모인 거죠. And sacrifice to their god, Dagon,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모인 거죠. The Philistines decided to make Samson come out. 삼손은 지금 감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and perform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재주를 부리게끔 하는 거예요. So Samson came to the party.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나왔습니다. And was put between two support pillars. 그리고 삼손을 어디로 데려가는고 하면은 여러분 그 그리스 양식의 건물을 보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돌로 된 기둥들이 있죠. 우리 국회의사당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기둥을 pillar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데려다가 그 기둥 두 개 사이에 세웁니다. As he stood there, he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거기 서서 touching the pillars 두 개 사이에서 손을 뻗은 겁니다. Samson prayed, 그리고 삼손은 기도를 해요. And asked God to let him have revenge on the Philistines.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는고 하면은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되갚아줘야 하겠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Because his eyes were put out.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삼손의 눈을 빼지 않았습니까? 앞을 못 보는 상황이에요. God allowed Samson to have his former strength. 하나님께서는 삼손으로 하여금 전에 그가 가졌던 기운을 되찾게 하십니다. And Samson was able to break two of the support pillars. 그리고 삼손은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두 개의 기둥을 부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 두 개를 삼손이 부숴버렸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내려앉았겠죠. The building fell.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On the 3,000 Philistine men and women and Samson. 그래서 블레셋 사람 남녀 3,000명, 삼손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위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Killing more Philistines at his death than during his life. His death. 여기서 his는 삼손인데 삼손도 같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건물이 무너져서. 그래서 삼손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뭐보다? During his life.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삼손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Tall stones supported the building where the Philistines praised their God. Tall stones supported the building. 높은 돌들이, 즉 기둥이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Where the Philistines praised their God. 그곳 건물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Samson pushed those stones forward. 삼손은 그 돌, 즉 그 기둥들을 밀어서 무너뜨렸습니다. The whole building fell down. 전체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This killed the crowd on the roof and it killed the crowd underneath it. 이렇게 함으로써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And it killed Samson himself. 삼손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The Philistines did not prevent people from giving Samson a good funeral at the end.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이 did not prevent people, 막질 않았습니다. From giving Samson a good funeral at the end. 결국 삼손이 장례 절차를 잘 치르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즉 장례는 잘 치르도록 허용했다는 것이지요. The Philistines had said,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Our God, 우리의 신, 그들의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대간, The God of Corn, 곡식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Corn, 옥수수지요. Has delivered our enemy into our hands.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나름 자기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But as the building fell down,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they must have known the truth. 그들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They must have known the truth. 그들은 진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Their God had not done this. 그들의 신이 이렇게 건물을 붕괴시켜서 자기네 나라 사람 3,000명을 죽게 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It was Samson's God. 그것은 삼손의 하나님 who had done it.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삼손의 삶도 마감을 했고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Guy Penrod의 찬양입니다. The Solid Rock. 우리말 제목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1: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0: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howing us how you redeemed the end of Samson's life for your purposes, even after he had messed up badly. Thank you that your redemption is still available for us today. Thank you that you can take any situation and turn it for our good and your glory. Thank you that we are never alone in our trials. Thank you that you have a plan for us, no matter what happens. Please help us to trust you as you work in our lives.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are always with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드리겠습니다.
0: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how you redeemed the end of Samson's life. 삼손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For your purposes, 하나님의 정말 목적대로, even after he had messed up badly. 나중에 삼손이 그렇게 썩 좋은 삶은 살았다고 볼 수 없지만은, thank you that your redemption is still available for us today.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유효하다는 사실에, thank you that you can take any situation and turn it for our good and your glory.
1: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우리를 위해 유익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고 and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0: Thank you that we are never alone in our trials.
1: 우리가 심지어 어떤 시련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you have a plan for us.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0: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please help us to trust you.
1: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0: As you work in our lives,
1: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0: please help us to remember.
1: 또한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0: that you are always with us.
1: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0: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1: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1절과 22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 두 개 골랐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에메크시스 그리고 스마라임입니다. 그렇게 흔히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잘 듣고 하나씩 발음할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메크시스를 영어로 에메크시스, 에메크시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에메크시스.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라임은 제마라임, 지로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요. 제마라임.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Micah and his idolatry.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는 미가와 그의 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정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영 목사입니다. 벌써 7월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요새는 실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처음과 나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출발이 쓰고 있으면 도착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호르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요 도움자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임만루야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길 원하고요.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나베저 세리에 버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그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회의 한쪽에서 촉법소녀들이 범죄와

수용자 자녀들의 그 범죄의 대물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촉법 선의 범죄가 날로 날로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형사적 체벌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소리에 뻥뻥 치는 그 어린 청소년들을 봅니다. 또한 부모들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재와 주변 사람들의 낙인을 인하여 갈등 속에서 범죄의 늪 속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촉법 선죄 소녀들의 그 범죄와 수용자 자녀들의 범죄의 대물림에 1차적인 그 현상은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잘못 이전에 가정의 결핍과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시작된 아픈 유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는 그 30년 동안 교정선교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범죄의 잔혹함이 부모와 사회의 방치로 인해 시작되어졌다고 봅니다. 또 부모의 무관심과 부재, 주변으로부터 나기로 인하여 수용자 자녀들의 내적 갈등 속에서 울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정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이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한 수용자를 품고 그 수용자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범죄율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용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의 그 전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룩한 일꾼이 되고 차세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청소년들의 범죄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청소년들의 범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합니다. 다음 세대 소중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소중함을 강조하는 어른들의 삶의 내용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물려받고자 할까요? 지금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선생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 소년수가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직분자인데 맨날 교회 가서는 천사 모습이지만 집에 오면은 맨날 악마입니다. 욕하고 험한 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서 집에 나와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청소년들 소년수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젊은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안에 내 영혼 평안에.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감사함이 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고 미래를 불투명히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수용자 자녀들의 그 깊은 가슴 아픈 상처, 또 부모님들의 무관심과 부재로 인하여 온 청소년들의 그 범죄, 또 촉법 소년들의 범죄.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들의 앞날 아니겠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를 종종 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길 원해 위해서는 부모들의 삶이 건전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도 진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누굴 닮는다고요? 소를 닮죠. 어미 소를 닮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 사랑을 모아서 진실하고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는 좀 밝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범죄율이 심각합니다. 6월 달에 가석방 시킨 수용자들 약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교도소가 약 140%가 넘을 때 감염 수용자가 돼서 지금 가석방을 참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가석방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약 6만 5천 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있고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약 30% 정도 됩니다.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소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교정성교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정성교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성교가 다 중요하지만 범죄의 늪 속에서 사단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교정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다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행복하고 얼마나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교정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정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방송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찬이 부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빛이죠. 영생의 빛이시죠. 참 삶의 자유함과 소망,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 꿈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시편 37편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행위를 정오의 빛처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영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에게 잘하기보다는 범죄의 눈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교정 사역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근 3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교도소 예수의 용자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교도소에 간 것이 오히려 더 인생의 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의 자녀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있는데 참 믿음상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자녀가 이렇게 격결로 가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분의 자녀 그 목사님의 성도의 자녀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미래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 앞에 바르게 살면 됩니다. 제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녀가 격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가정에서는 덕이 되지 못했다. 아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위선적이다. 그래서 격결로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내용이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꿈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유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기왕이면 삶의 내용이 좀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비전과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또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이 부릅니다. 야곱의 축복.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성화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화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경에는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첫째, 기도에 힘쓴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두 번째, 받은 복들을 떠올리며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4절. 세 번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자 노력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네 번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시편 37편. 다섯 번째,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집중한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기도에 힘쓰고 받은 복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정답일 것입니다. 이 여름 근심과 걱정보다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세 곡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Back to the Bible 뮤지션스의 연주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바리톤 박수길. 그리고 세 번째로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경동교회 성가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처음에 들으셨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바리톤 박수길,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경동교회 선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와 간구에 대한 찬양 세 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박신아 과외의 노래를 들으시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그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베이스 김요한입니다.

기도와 간구에 관한 찬양 세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박신아 콰이어였고요.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줄리어드 트리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기도하는 이 시간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 준비했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그리고 주의 은혜라, 바리톤 우주호와 토이토이 선교 찬양단, 그리고 항해자 서울대 찬양 선교단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프라노 한나영, 주의 은혜라, 바리톤 우주호, 항해자, 서울대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이제 제자의 도리에 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와 제목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 예수 따라가며, 서울 모태도 합창단.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바리톤 김성길과 국립합창단.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베이스 임승종의 음성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하시고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면서 밖에서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때로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그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남들이 모르면 그만 아닐까? 내 속마음까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 속삭인 그 말들, 아무도 모르게 꾹꾹 눌러 담아둔 여러 생각들, 남몰래 저질렀던 그런 작은 죄들, 악한 생각들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대낮에 비치는 햇살 아래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 내 모든 밑바닥이 다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말씀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덧칠했던 그 무거운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주님의 햇살 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윤아의 내려놓음,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뒤로 하신 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연기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감추고 위장하고 어두운 곳이나 골방에서 은밀하게 죄를 짓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기는 위선은 누룩처럼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고로 듣고 주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라도 그 반죽 전체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품은 죄의 생각은 처음에는 작고 조용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가 이미 자신의 삶 전체를 부패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누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안 했어, 그래서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누룩, 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누룩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From God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힘의 비밀에 감추어진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프롬갓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힘의 비밀에 감추어진, 크룩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시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외딴 도로, 주변에 차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쩍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상상이 되죠? 이 시간에 누가 보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불법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우리의 모든 주행 기록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저장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은밀한 미움을 품거나 아무도 모르게 부끄러운 이익을 취할 때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영적인 관찰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내뱉은 비난의 말, 골방에서 남몰래 저지른 은밀한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장치에는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하게 저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 기록은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두렵거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호두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이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 호두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온리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들 사이 밑동에는 남몰래 심어둔 독초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정원사는 당장 이 화려한 꽃들에 가려져서 독초를 알지 못하고 이 화려한 정원에 만족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초는 뿌리를 뻗어가면서 정원 전체의 영양분을 빼앗고 결국 정원 전체를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신앙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속 은밀한 곳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뿌리가 결국 자신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숨겨진 죄는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뿌리를 뽑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정원을 가꿔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조수아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옹기장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팔에.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조수아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옹기장이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불투명한 검은색 페인트로 유리병을 탁 칠하고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채워 넣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겉면만 보고는 그 병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강한 빛이 쫙 그 병을 비추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기 의라는 페인트로 막 덕칠하면서 덧칠하며 감추기 바쁘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광명한 날, 그 하나님의 날에 모든 페인트는 벗겨지고 우리 내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추기 바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말씀 앞에, 그 조명하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 되도록이면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을 넣고 겉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까지도, 속사람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무가내로 소리지르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그 남자를 덥석 품에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취객은 처음에 자신을 붙잡으려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청년의 다독이는 손길에 마음이 녹은 듯 가쁜 숨을 돌리며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은 건장한 팔로 그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마음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0: 제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이 두 곡 편곡된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나눴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간에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요즘 여름을 맞아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더욱더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기간에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썸머 스페셜 기간에 더 많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9일 0시 10분 광주, 광주 서부, 광주 동부, 전남, 나주 서북부, 전북, 임실, 순창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를 편곡한 성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엔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꽉 채워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죠. 그레이엄 켄드릭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박성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두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스리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갑자기 찬양이 끝나서 놀라셨죠? 오늘 첫 찬양은 임마누엘 선교단의 만방의 족속들아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4집 내영이라는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은 두란도 경배와 찬양만큼이죠. 그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물론 제 기억으로는 다드림 선교단 이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선교단으로, 예배 찬양 선교단으로는 굉장히 역사 깊은 팀이 또 임마누엘 선교단이었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은 중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행복한 아침 순서는 당분간 잠깐 쉬고요. 더 많은 찬양들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더 풍성한 찬양들을 들으실 수 있게끔 꽉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들 안에는 그냥 여러 가지 찬양들을 나열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거의 찬양들을, 과거에 있었던 예배 찬양들,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섞어서 보내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 새벽 국내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한 시간 동안 또 꾸며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두 곡의 예배 찬양 듣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제너레이션 시리즈의 앨범을 기억하십니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지저스 제너레이션, 이 제네레이션의 이름을 들고, 타이틀을 들고 음반을 만드셨던 예배 인도자가 한명 있으시죠. 유제너레이션, 유젠워십의 천관웅 목사님입니다. 교회 이름도 같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같은 이름의 교회로. 천관웅 목사님이 만들었던 앨범들의 이름이 이제 제너레이션 시리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불을 내려주소서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 이어서는 국내 또 예배 찬양팀의 말 그대로 명맥을 이어가는 팀이죠. 어노인팅의 춤추는 세대 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천관웅의 Miracle Generation 앨범 중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Anointing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7년도였죠. 아, 춤추는 세대. 네. 이것도 Generation이네요. 네. Dancing Generation. 춤추는 세대.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7년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이 곡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인도자의 목소리는 박철순 간사님의 목소리입니다. 박철순 간사님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때부터 또 있으셨던 예배 인도자이시기도 하고, 그 전에 찬양사역자연합회의 회장님, 부회장님으로도 또 계셨고, 굉장히 예배 인도자이시면서도 한국 찬양사역계 또참 선배들 중에서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배 인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 인도의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또 충관음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찬양의 앨범도 내고 목회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경배 찬양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어요. 90년대 초반서부터로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짧은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선교단의 형태로서의 성장을 정말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그 어떤 문화나 음악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한국 교회 안에 잘 블렌딩 될수 있도록 그 예배 단체들이 또잘 열심히 노력도 해주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배 찬양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배와 찬양하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다드림 선교단, 뭐 임마누엘 찬양,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지역마다 예배 모임이 음반으로 나올 정도로 예배 찬양들이 굉장히 좀 지역마다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사골 찬양, 그러니까 부천 지역의 예배 모임, 찬양 예배 모임, 예배 찬양 모임이 있었던 복사골 찬양이 있었고요. 강서구 지역에는 서울의 강서구 지역에는 은성예수 찬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는 찬미예수가 또 있었고요. 대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예배 찬양 팀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예배 찬양의 분야도 우리나라에는 부흥과 그 발전이 빨리 이루어졌죠. 또그 사이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던 팀을 하나 좀 고르라면 예수전도단입니다. 사실 예수전도단은 이제 YM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찬양 사역뿐만이 아니라 뭐 DTS, BDTS 훈련의 과정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역사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어떤 찬양들이 우리가 또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또 있죠.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뭐 과거의 찬양은 아니고요. 예수전도단의 인도자셨던 심영준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듣고 오겠습니다.

아,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아이자이시스 원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이시스 원 역시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이긴 하는데요. 음원 사이트상의 등록상으로는 2013년에 첫 음원이 보여요. 그래서 그쯤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아이자이시스 원의 그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그 어떤 팀인지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 우리 흔히 해서 연혁이라 그러잖아요. 연혁은 안 나와 있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보자면 2013년이 첫 음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자이시스 원도 벌써 오래된 팀이죠. 너무 활동을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또 2000년대 초반에 나온 팀으로는 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꿨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부르신 곳에서에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윌러업의 공감하시네였습니다.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흔히 얘기해서 인기와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 가운데 애창해 주시는 예배 찬양곡에 윌러업 팀이 두둥하고 이제 등장을 했죠. 그 윌럽 팀은 또 여러 팀으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가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작곡적인 면에서도 또그 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예배 찬양들을 또 선보인 대표적인 팀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의 예배 찬양팀이 말 그대로 풍성하네요. 그쵸? 실은 더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많은 예배팀들이 있었죠. 교회로 따지자면 온누리교회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청소년 예배 찬양팀, 그러니까 청소년 예배에 에서 이제 이렇게 앨범으로도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앨범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온누리워십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포드처치의 인도를 하고 계신 원유교 목사님이 인도했던 홀리 임팩트 이런 팀들도 있었죠. 참 많은 예배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팀들의 곡으로 또 과거서부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연에서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의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세상의 열기를 멈추고 주님의 시원한 날개 그늘 아래 모여드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한여름에 때약볕이 강하게 내리칠 때 정말 우리 길가에 드리운 큼직한 나무 그늘만큼 반갑고 고마운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요, 뜨거운 불시험과 피할 곳 없는 소나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쳐 숨을 곳은 오직 한 곳, 주님의 품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그늘막 아래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메마른 심정을 촉촉하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 발걸음 무겁고 숨이 턱에 차오를 때 주님은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커다란 사랑의 그물막을 펼쳐주십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튼튼한 요새가 되어 나를 감싸주시니 주님의 날개 밑 이곳이 바로 내 영혼이 머물 가장 안전한 낙원입니다. 네,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또 찾아올지라도 가장 안전한 낙원 주님의 날개 밑에 늘 거하시기를 또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9장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말하리라. 야곱이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 기울이라. 르우벤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내 능력이 첫 열매이니 저놈이 빼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도다.

그러나 너는 끓어오르는 물 같아서 결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시몬과 레이는 형제이며 그들이 무기는 잔혹의 도구이니 내 혼아 그들이 모의에 끼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이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실로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이 뜻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도다. 그들이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이 복수가 잔혹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갈라내며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유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칭송받아 마땅하다. 내 손이 내 대적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내가 사냥감 우로 뛰어 올랐도다. 그가 웅크리고 구프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이루기리요. 왕의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장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실로가 오실 때까지 뭇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 그가 자기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자기 포도주에 빨며 그 의복을 핏빛 포도주에 담가 빨 터이니 그의 두 눈이 포도주 빛깔로 까맣게 되고 그의 이틀이 우윳빛으로 하얗게 될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게 될 것이며 뭇 배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의 경계가 시돈에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양머리들 사이에 웅크려 앉은 힘센 낙이라. 그가 안전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안락한지를 보았도다. 그가 자기의 짐을 지려고 어깨를 내려쓰며 힘써 일하는 농노가 되었도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하나이나 자기 민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다. 그가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 기술을 또로 뚫으리라.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나이다. 가시어 그를 략탈하는 떼강도가 뒤쫓을 것이나 도리어 구가 저들이 발꿈치를 칠 것이라. 아셀에게서 나는 떡은 기름질 것이니 구가 왕에게 별미 음식을 바칠 것이다. 납달리는 풀려뛰는 사슴이니 그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리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 구의 가지들이 을타리를 넘었도다. 화루의 명인들이 구를 괴롭히며 구를 쏘고 구를 너려 숲에 엎드렸으나 구의 활이 도리어 튼튼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반석이신 그분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친히 너를 도우시고 바라며 그 전능하신 분이 우로부터 하늘의 복과 아래로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두루 내리시기 바라노라.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이 복들보다 오히려 뛰어나 저 가 없는 언덕 끝까지 미치리로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승량이니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가 사냥한 것을 나누도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을 축복하되 그들 각자의 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나는 이제 숨을 거두고 나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내 조상들 곧

뱃사람 에브론의 들판에 그 굴무덤에 함께 묻으라. 그 굴무덤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둘에 있으니 곧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그 들판과 함께 사들여 매장지로 삼은 것이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들판과 거기에 딸린 굴은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침상에서 자기의 두 발을 모으니 그가 숨이 멎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9장 3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집 근처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서너 명의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사님, 권사님들이었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나가셨대요. 오늘 안 들어온대요. 교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 탈북자예요. 저 얘기 한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께서 앉으시라고, 어서 앉으시라고 의자를 내미시는데 제가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푹 떨구고 목사님 눈 마주치지도 못하고, 목사님 내일 일요일인데 탈북자가 구경 와도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아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얼마 착해요. 허락받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예배인데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오기를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를 갔습니다. 한 시간 동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 구경하느라고 저는 목사님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저를 소개하시면서 새가족입니다, 탈북민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축하해요. 잘 오셨어요.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제가 뭐 누구한테 안겨받겠어요. 어정쩡하게 안겨가지고 웃기고들 있어. 지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보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것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설프게 읽었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하나님 이름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어떤 탈북민 자매하고 지나가는데 아마 교회 같았던 거예요. 그 자매가 잠깐만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어요. 한 일곱, 여덟 명의 할머니들이 계셨고 강대상 앞에 이 자매가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헌금통이 있었어요. 막 여기 우리 한국 돈으로 아마 5천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꺼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오 예? 내 여자 돈 넣습니다 예?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그냥 놀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고 따라 나갔어요. 저는 야 뭐야 그랬더니 어 나 하나님한테 돈 좀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돈이 엄청 귀하거든요.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혹시 알아? 우리를 한국에 저기 남조선에 빨리 보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너 드디어 미쳤구나 제가 그랬어요. 야 김일성한테 그렇게 사기당하고도 아직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갔는데 어 강제로 성경 막 읽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는데 받았는데 왜 그리 두꺼워요? 글은 작고 검은색은 뭐 바탕화면이요 흰색은 글씨요. 아주 그냥 몰라요. 그걸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안 읽었어요 저는.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읽는 척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읽으면 하나님이란 사람이 저를 남조선에 안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읽는 척하고 그랬어요. 성경책 앞장을 탁 봤는데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뭐 나의 다른 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지내라. 오, 김일성과 똑같네. 3일째 된 날 새벽 예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이 뭐 하나 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상상한 그대로죠. 기도하고. 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할지. 제가 좀 불쌍한 거예요. 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 정말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이거. 그래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슬쩍 목에다 손대고 목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나도 아파요. 고쳐주세요. 서너 번 반복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8시 45분쯤에 잠이 들어서 9시 됐는데 이 15분 동안 꿈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 옆에 제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어디선가 저를 두 번 불러요. 굵직한 목소리로. 성질이 급하니까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죠?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맞을 거예요. 저한테 신경 끄고 저 교회나 가보세요. 울고 불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찾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응답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교회 어린아이도 아프지 않냐. 걔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도 낫고 걔도 나을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기도는 뭐 공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난 거는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자아이 7살 서울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 서울에 어떤 아이가 아프다는데 7살이래요. 여자래요. 고쳐주세요. 둘째,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정말 하나님 맞다면 저도 고쳐주세요. 끝났어요. 저희 기도는. 오후 4시 들어서 잠이 들었고 9시 돼서 깼는데 제가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제가 교회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첫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저희 리더 권사님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병화야, 어제 사모님이 나 찾아와서 한참을 우셨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영화가 언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제면 우리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제 얼굴에 언제면 웃음꽃이 필까요? 이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권사님 쳐다보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저는 교회 예배당 2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여기 앞에 바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내 그림자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정말 옆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항상 선한 척합니까? 왜 자기들은 항상 착한 척합니까? 왜 항상 베푸는 척합니까? 나는 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왜 불쌍합니까? 나는 왜 외로워해야 됩니까? 한참을 따지고 도는데 갑자기 제 인생이 떠오르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목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고 눈물도 안 나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했어요. 그리고 깰까 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감정 처음이었거든요. 조용히 있었어요.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려요.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 할게.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발떠덕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해주셨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너는 너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저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왜요? 이미 말했잖아요. 내 삶의 전부가 주님 거라고.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 자리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딘지. 그리고 캐리어를 싸들고 바로 또 안산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A4 용지 두 장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저 쪽으로 와서 거의 다 온 걸 보니 한 글자에 용서라는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A4 용지가 제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오빠, 저를 팔아넘겼던 브로커, 저에게 성폭행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 이제는 살 수 있다. 드디어 끝이다 하는데 한 가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철야 예배 시간이었는데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창피한 거 모르겠더라고요. 이 앞에 저는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잘 아신다면서요. 내 편이라면서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편이라면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진정한 용서란 말이야. 그것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허락한 특권이란다. 하나님이 허락한 특권이래요. 다 주어지면 특권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소리를 지르던 걸 멈추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 벽면에 저는 이면지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화장실, 냉장고, 벽면, 그리고 눈길을 돌릴 때마다 그것을 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능케 하기에,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선포를 들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또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나라에서 말도 글도 통하지 않는 남의 땅 중국에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겪고 보게 하시고 또 보살 것 없고 초라하고 사람 냄새도 안 나는 저 같은 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북한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 마음 가운데 두고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 통일, 민족 통일을 이루어가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또 생각날 때 조금씩 이루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기필코 무조건 해내야 되는 과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시원한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야 내 가족에게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 아주 시원한 그런 숨구멍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늘 그렇게 하셨겠지만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실 때 7월의 대학볕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와 눈물 나는 사랑을 가슴 가득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 버리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무장해서 그렇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세상의 어떤 더위와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푸른 평강이 깃들기를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요즘 국제사회 곳곳

이곳의 소식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지진이 일고 전쟁이 터지고 갑작스런 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다고요. 북한에서는 특히나 산가운데 예고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죠. 어떤 날은 먹을 것이 걱정이고, 어떤 날은 단속이, 어떤 날은 말 한마디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 어떤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곁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선, 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선 누구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의 품 안에 감싸주시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요 여호와는 내 오른편의 그늘이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께 믿음과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 일부 순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나누어 볼게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열린 사과나 배나 감 같은 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그래서 경건한 자의 말은 진실을 말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세상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흉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판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대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갖다가 무고죄라고 그러죠. 일본의 무고죄가 하나가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무고죄는 만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 사람을 좀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지 조금만 잘 되는 사람 보면 저놈 죽일름 살름.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인터넷에 근거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0: 악인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우리는 쉽게 거짓말해요. 그러나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여나 입 밖에 거짓말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1: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이 시간 올려드리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가랴 1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그 백성에게 이같이 전하라. 만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주님을 떠나 방황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 민족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남과 북의 모든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분단의 사슬을 끊고 통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에서 온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특별히 북한에서 우연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찬양 함께 나눈 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당신의 선하신 영으로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부게띠우는 편지. 부게띠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어린 나이에 아들과 생이별해야만 했던 어머니 성실 자매님의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꿈결에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9살이 어린 노를 두고 또 나와야만 했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덧없이 흘러간 장장 22년 내년 설날과 또 너희 생일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자그마한 배를 마음껏 채워주지 못하던 이 엄마를 원망하며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허정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엄마에게 어둠이 그늘을 가셔주고 희망이 빛이 되어줄 하나님이 손길이다.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철이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든 게 궁금하지만 언젠가는 너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닿길 바라며 이 편지를 쓴다. 철이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도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손길이 가득한 저

0: 폭력 당해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빨리 닿게 되길 오늘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래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들 철이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아들과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날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복음 통일의 역사의 현장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그립고 그리운 아들에게 전하는 성실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합지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두머리였던 예수님만 없으면 이 무리들이 아무런 힘 없이 흩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촌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며 매국노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고요. 또 극단주의 성향인 열심당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최고의 권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따르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충성스러운 바리새인들과 또한 유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확실히 비교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붙잡히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괴수 바라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라고 외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예수만 없으면 이 무리는 끝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겸손의 왕 예수님처럼 이땅 가장 죄악되고 악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끄러웠던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절기를 맞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과 다리에 힘이 붙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40평생 성전 문 앞에서 부러운 눈빛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앉은뱅이는 이제 성전 이곳저곳을 쑤시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를 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먼저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뛰어다니는 것에 놀랐고, 더 놀란 것은 앉은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을 행하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그때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 소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의 귀에도 바로 들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빠르게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잡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입막음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머릿속에도 예수님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 대제사장들이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뜰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밤 그곳에서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살기 등등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베드로의 강력한 외침에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들을 놓아주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서야 그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제사장들의 거센 핍박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울과 같은 자들이 예루살렘 내의 성도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었습니다.
이삭

권을 통해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 있었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헤롯은 먼저 야고보를 잡아들였고 칼로 죽이게 됩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야고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법으로 처형했다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고, 로마법으로 처형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냥 죽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출신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못했던 이 헤롯은 이번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 맞습니다. 자신도 죽을까, 가족들이 핍박당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야고보가 죽어 돌아온 것이 그들에겐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누가 잡혔습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조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성도들은 야고보와 같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고보 사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신 기도 응답을 받고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높은 차원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이든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응답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또한 절실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응답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준비를 하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을 취하십시오. 그 응답에 순종하십시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때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잡히셨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여도 되는데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명절에는 뒤로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곡식 또는 동물들을 사게 됩니다. 그 제사 제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5천 원의 쌀 한 가마를 얻을 수 있는 것을 5만 원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땅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던 때에도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베드로를 유월절이 끝나고 죽이자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이 잡았지만 그 배후에는 역시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았던 때와 같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한탕을 크게 잡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명절이 끝나면 죽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죽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 한 명을 두고 두 명의 군인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또문 밖에서도 보초를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내일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내일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일까요? 7절을 보면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죠? 예수님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실 때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때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로 살아왔던 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기네 집인 것이죠. 그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배를 몰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마가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밑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큰 광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베드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자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어떠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해도 결과가 불보듯 뻔할 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영역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때조차 나의 선택을 신뢰합니다. 나의 실력을 맹신합니다. 나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배 위에서 강풍과 맞선 어부 출신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국
깨닫습니다. 나의 실력

0: 과 지식과 지혜, 경험과 체험, 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믿을 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고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선택권을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실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믿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친 풍랑이 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일어나 주십시오. 제 삶과 모든 결정권을 온전히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광주와 목포, 제주가 25도, 신의주와 대구, 여수,

부산이 24도, 평양과 서울,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이 22도, 청진 21도, 강계가 18도, 해산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1도, 광주와 목포가 30도, 부산과 여수, 대전이 29도, 평양과 춘천이 28도로 보이고요. 개성 27도, 강릉이 26도, 신의주 25도, 강계 24도, 함흥과 청진이 23도, 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택지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우리교회 윤기윤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0: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니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지만은 또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하고 함께 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받들어 행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지난번 이제 모세의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그때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산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훌 그 세 사람의 그 기도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세 사람이 산 위에서 기도해서 승리한 그 여호와 니시 그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모세한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특정해가지고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기도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이 역사는 특별히 여호수아가 앞으로 많은 전쟁을 수행하게 될 텐데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못이 박히도록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전쟁이든 그게 뭐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쟁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 같으면 이제 그 당시에 남북 전쟁하면서 남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북쪽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보고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러고 전쟁을 하는데, 그저에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지를 살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뜻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해결이 되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실 텐데,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뒤에 서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전쟁에 개입시킵니까? 기도. 기도로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세요. 하나님 이 일에 초청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도인데,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직접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는 기도 또는 왕의 기도라고 그래요. 왕의 기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왕의 기도는 명하는 기도예요. 주기도에도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제사장 기도예요. 왕의 기도가 주기도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이제 왕의 기도예요. 주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 안에 제사장 기도도 있고 왕의 기도도 들어가요. 선포하는 나라가 임하게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험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게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게 다 선포기도, 왕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은 민수기 17장 18절에도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었다 그러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이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야셀의 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도 나오고 사무엘 하 1장 18절에도 다윗이 부른 노래가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야셀의 책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요새는 이제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야셀의 책. 그래서 이런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 또 노래, 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의 그 근거를 이 성경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셀의 책. 그래서 전쟁에 뭐 이
사사라.

0: 든지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뭐 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그 활의 노래라는 그런 야셀의 책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사람의 목소리, 아까 태양아 머물라, 달라 머물라,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선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더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은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시편에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자연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가 나와요. 시편 148편 3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은 좀 선포하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걸 해서 효력을 본 적들이 있어요. 애들이 막 틱으로 막 이렇게 할 때 틱은 사라질 쩌다. 틱이 없어진 적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고칠 때에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명하는 그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 들린 사람 나가라고, 귀신아 물러갈 쩌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눈물 타고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 그래요. 뭘 타고 나가든지 나가! 그러니까 나가더라고요. 그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할지라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것은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통합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교단을 조직하기에 이른 것이죠. 해방을 불과 3주일 앞둔 때였는데 물론 석주일 만에 해방이 되면서 일본 조선 기독교단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슬픈 역사이자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이 1945년 7월 19일에 조직됐습니다. 같은 날 7월 19일 주일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19일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7월 20일에 대통령이 선출됐었는데 요즘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 선교에 대단한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뒷날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크리스찬이 여러 분 있었고 이분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 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 7월 19일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같은 날 7월 19일 주일에 홍병선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67년 7월 19일에 농촌운동에 힘쓰시다가 돌아가신 홍병선 목사님은 일본 동지사대학 신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해 남감리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20년부터 YMCA 간사로 일하면서 농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덴마크식 농촌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덴마크식 농업학교 협동조합 운동, 농촌사회센터 건립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일제하의 압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어려움도 겪었지만 1945년 해방된 후 홍병선 목사님은 농림부 농림위원, 농협고문, 농업문제연구위원, YMCA 명예회장으로 수고하면서 YMCA 역사 편찬에 힘쓰시다가 1967년 7월 19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에는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7월 23일에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창립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제적인 모든 봉사사업을 실천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족됐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세계 각국의 재해나 긴급사태를 만난 이재민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무료 의료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는 이하영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인 1952년 7월 24일 독립운동가로 수원 3.1학교 설립자인 이하영 목사님이 수원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나 현재 수원 종로교회인 보시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1904년에는 이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지내셨죠. 세상을 떠날 때는 종로교회에 소속 목사 신분이었는데요. 수원에 기독교 교육기관인 3.1학교를 세우고 제2대 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3.1이라는 이름은 3.2일체에서 온 것이라고 하죠. 이하영 목사님은 평양, 진남포, 강릉 여러 곳에서 목회했는데 진남포에서 목회할 때는 진남포 지역의 총책임자로 3.1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로 체포돼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는데 그 뒤에도 이하영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을 맺고 지하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펴나갔습니다. 1931년 은퇴한 후 수원에서 생활하다가 1952년 7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에는 조종대 선생님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22년 7월 25일 철원지방 3.1운동을 주도했던 조종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철원읍에서 출생해 전덕기 목사님의 가마로 기독교 신자가 됐고 신앙을 통한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철원지방의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있다는 이유로 함흥 감옥에 수감됐는데 감옥에서 주일에 일하는 것을 거부했고 담배 생산 작업도 거부하면서 기독교인의 품모를 지키다가 1922년 7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세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역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

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산재물이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지요. 농부의 노동도, 작가의 글쓰기도, 학생의 공부도, 직장생활도, 가정의 살림살이도 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매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CBS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내의 한 신문

시사 칼럼에 실린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사무병입니다. 첫째, 무관심입니다. 길 가다 사람이 쓰러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둘째, 무책임입니다. 사건과 사고는 계속 일어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셋째, 무감동입니다. 물질과 재미만을 추구하고 감동과 진심은 호들갑을 떤다고 치부하는 시대입니다. 넷째, 무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 일확천금만을 꿈꾸고 인생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진리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목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는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무목적의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서울 바하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테너 엄정행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성장하시는 나사렛에서의 30년은 그대로 생략한 채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대에 등단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자신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체포되셔서 또 죽임을 당했죠. 그야말로 요한의 인생은 그 짧은 인생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무대에 세우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이 상하면 침묵합니다. 부부간에 막 그래도 막 삿대질하면서 싸울 때는 감정이 남아있는 거고요. 진짜 위기에 부모들은 서로한테 이제 말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화라도 내실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 채로 구약의 말라기 때부터 400년이 왔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밥 안 먹어서 배고픈 것보다 목이 말라서 물 못 마시는 것보다 더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외로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되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인생의 교차로에서 길을 못 찾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너무 슬픈데 위로의 말씀도 없어요. 캄캄한데 비전의 말씀도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백성이 패역해도 그러나 그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은 알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사람들이 쫙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2절 3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You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왕이 오시려면 길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오거나 왕이 올 때 먼저 선발대가 와서 길을 깝니다. 그 길이 안전한지 안한지 울퉁불퉁하지는 않은지 이걸 다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왕의 행렬이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의 거칠고 황폐한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돼요. 어지럽고 막 난잡한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요한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했어요. 그의 말은 주님이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거친 마음밭을 기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의 불도저는 회개가 핵심이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듣고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게 회개가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팔짱 끼고 오만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백날 들어봐야 헛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돼야 그 다음부터 다른 모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기적과 능력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회개에서부터 막히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다 퉁겨내고 마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광야는 아무런 부대시설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설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로 달려갔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거에 처음에는 좋은 시설 보고 음식점 갔다가 맛이 너무 형편없으면 다시 안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칠고 힘든 광야였지만 거기서 그들은 400년의 침묵을 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어요.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달려갔어요.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껍질뿐이라는 거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해서 달려갔는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잘 왔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 한 게 아니에요. 5절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요한이 준 회개의 메시지 때문이었어. 누가복음에 보면 나이스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너희 발등에 놓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벌써 새가족 등록 신청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가든5 새가족 과정 첫 시간에 나가가지고 제가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 그냥 다들 기절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인데 세례 요한은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왜?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백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똑똑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많지만 권위가 없는 것은 자기의 삶이 메시지를 백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 뒤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태교했던 그런 수많은 세월의 영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살아있는 설교자 한 사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준비된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 어떤 분은 자기가 신구약 66권을 다 뚫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의 대언자가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을 대언할 세례요한 같은 대언자들이 필요한데 엘리야는 섯을 퍼른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던졌던 사람이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또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를 들어 CES를 통해 양육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 것, 그 또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스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잖아요. 없던 능력도 생겨요. 능력이 없고 축복이 없는 사람은 사명에 순종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한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 사명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요한은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뭐 자기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식주도 심플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야 고급 모피 옷에다가 로얄 젤리 고단백으로 드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문화가 달랐죠. 그 당시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플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세례요한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요한이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바로 끊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조연이야.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갈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박수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좀 겸손히 아닙니다라고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하나님 팔아서 스타 되려고 해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빨리빨리 내려와야 돼요. 저는 주연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조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을 뿐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브릿지일 뿐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조연의 자리를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모았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소리요, 그냥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들매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 신들매푸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니라고 했어. 한참 자기의 인기가 피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출세했는데 이렇게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성령의 겸손이야. 성령의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를 만족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크고 작은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크게 되려는 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겠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불꽃 같은 조연으로 만족한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된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괜히 남과 비교하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조연이 되는 것만도 영광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요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4절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씻어버린다 그래서 물세례거든요.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영성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모든 제자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거죠. 팔짱 끼고 판단하려 해서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한 심령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치유를, 기적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병고침의 치유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 똑같은 기도를 받았는데 병고침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강팍함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회개가 있을 때 육체의 병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남의 잘못 비판하고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곳이에요. 교육은 겸손에서도 시작하죠. I don't know.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여주셨으니 그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룩한 성인들일수록,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저런 분이 뭐 회개할 게 있나 할 정도의 분일수록 회개가 절절합니다. 오히려 정말 죄 많이 짓는 사람 같은데 뻔뻔해요. 회개할 게 없대 자기들. 그거는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센스티브합니다. 영적으로 센스티브해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이 있는 거지.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가 벅차서 남한테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뿐이지. 요한의 물세례가 바로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부셔서 그런 회개가 가능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세례받아야겠다고 나온 거죠. 이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아멘 그랬다고 회개가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돈 쓰는 습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삶에서 결단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축복이 옵니다. 8절에 보니까 요한은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시대는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열려든 거였어요. 요한의 물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했죠. 이거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이제 새사람을 입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는데 이 성령 세례 여러분이 기독교 에센스에서 배우셨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set apart,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지킵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천국 문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끌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고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와 함께 온 거예요. 둘째, 성령 세례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Empowerment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사역하면 달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달라져요. 내 혼자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하면은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태스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간구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세례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생명력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생명력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 캐릭터 트랜스포메이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할 때 방언하느냐, 뭐 은사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죠. 사람의 인간성 안 변한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은 참 불손한 믿음이 변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품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론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죠. 옛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많은 성령께서 들어오면서 우리의 옛 성격을 조금씩 조금씩 부셔나갑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하실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그 스피드가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온지 1년 만에 확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에게 실망할 때마다 성령께서 아직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 오면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져서 샤워해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해서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옛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상처 그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0: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떼돈을 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머리가 왕창 좋아져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365일 전도하는 불꽃 같은 증인으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전도에 열정이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흘러나는 거죠. 그냥 보는 사람한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푸시와도 같은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고 했죠. 당시 교회는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무서운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도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 순간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살아남아라, 숨어라 그러지 않고 그런 무서운 상황에도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진 거야.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고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얘기했다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도 전도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 세대가 쏟아지는 부흥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다시 한번 불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 일이 뜸해지고 나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주구장창 유튜브 보던 일이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목마르게 되고 예배가 목마르게 되고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이 공간 안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받은 과거 완료형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처져 계신 분들, 죄책감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세례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약속의 땅 공간 안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장년들이 함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때 이 공간 안에 우리에게 매일 부흥회를 여시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안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베델감리교회 마준철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보다 화해와 이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직한 섬김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청년들,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삶의 안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에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 화를 내지 마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안이었는데요.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한 이런 방법은 잠시 잠깐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화, 즉 참된 평안함을 줄 순 없습니다.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4: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썸.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포를 고정시키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은 태풍이 아닌 배 안의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인데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힘과 자양분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못할 만큼 혼란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당신이 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문제, 두려움, 의심, 걱정, 역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영혼을 다독일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읽고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귀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함입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입고 누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에 금세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누구든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로 인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평안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주님과 같이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이제 슬슬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행의 이유라는 소설가 김영아 씨의 책을 이맘때는 꼭 펼쳐드는 것 같아요. 여행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일, 또 자신과 바깥 세상에 대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요. 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여행을 통해 우린 뜻밖의 상황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처신하고 해결하는 또 다른 내 자신을 만날 때가 있고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것만큼 멋진 여행이 있을까 싶은데요. 휴가를 통해 쉼을 얻고 또 나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프라노 최종원의 찬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Back to the Bible Musician의 I am Thin, O Lord.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화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행 이야기하면서 모닝 프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행, 원래의 목적과 다른 여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냥 조용히 쉬러 갔다가 좋은 사람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쇼핑과 관광을 위한 여행을 떠났다가 사업 구상,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받기도 하죠. 마르코 폴로는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정말 다양한 인간과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행의 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당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름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또 여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고요. 귀신에 붙잡혀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현대인들은 뭔가에 미쳐 삽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다라는 말을 갖다가 뭔가에 완전히 빠졌다 또는 뭔가에 도달했다, 경지에 도달했다, 미쳤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고 미쳐야 행복하고 미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을 보면은 늘 행복하죠. 아, 안 그래요? 돌리면서 살잖아요.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늘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침대에 딱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던져요. 탁 세수대에다가 물 떠놓고. 뭘 던져요? 세수대에다 물 떠놓고 낚싯대를 탁 던졌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별 미친놈 잡아보겠대. 그랬대.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현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서로 미친 거,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에 미쳤는가가 중요해요. 뭐에 미쳤는가. 기독교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여러분은 뭐에 미쳐 삽니까? 여자에 미쳐 삽니까? 돈에 미쳐 삽니까? 아니면은 오락에, 게임에, 아니면 마약에, 아니면은 뭐에 미쳐 삽니까?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칩시다. 예수에 미치자고요. 왜 허망한 곳에다가 그렇게 자꾸 마음을 쏟고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슬프고 우울해지고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왜 열받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그런 데다가 집중할 시간 빼고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자고요. 아, 돈이 좀 안 벌려도 아니면 뭐 게임이 좀 재미가 없어도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흔들리는 주식에다가 마음을 주면 주식값 떨어질 때에 마음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두면 변함없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붙잡혀 사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께 붙잡힌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누구에게 붙잡힌 사람?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죠.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 16절에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은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시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줘요. 아, 이 사람은 아주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주인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종은 주인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투자했나 같아요. 투자 가치가 높아서. 주인들에게 그건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뭐에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막 헛소리하고 미친 사람도 있지만 우울증 걸리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뛰어들고 싶고 막 떨어지고 싶고 왜 귀신이 오는 것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거든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가론유다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어갔죠. 그래서 누구를 팔아버려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귀신 들려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에 붙잡혀 귀신에 들려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귀신들은요 매이게 만들어요. 꼭 우리가 점치로 가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아 이것도 괜찮아요. 아 저것도 괜찮아요. 아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잘못됐다고. 그것만 고치면 되겠다고 꼭 그렇게 말하죠. 어 그거 빨리 안 하면은 사고 난다고. 그거 빨리 안 하면은 그 집안에 뭐 누가 뭐 죽는다고 뭐 이렇게 자꾸 매이게 만들어요. 자꾸 매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헌금 안 드리면 너 큰일 나. 헌금 안 드리면 너 올해 안에 30만 원 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집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돈을 드리고도 저 죽은 사람 있어요. 돈을 드린다고 죽고 안 드린다고 안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많은 돈을 드리고도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지 않아요. 한번 같이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 자꾸 매이게 하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세 가지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귀신에 눌린 자, 우상 숭배자들은 귀신이 지배를 해요. 은근히 지배를 하면서 꿈을 통해서 또는 가위 눌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우울증 같은 걸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눌린 자들이 있어요. 눌린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종 같은 사람이에요. 옷 벗고 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뭐 예언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남의 호물을 들춰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 들린 자. 귀신에 들린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이 다 멸했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미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내게 미쳐요.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해요. 우리 욥기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욥기서 3장 25절.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 욥기서 3장 25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한 번 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자유하심을 얻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차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귀신의 차인자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과 육을

사람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몸은 죽어도 육을 멸하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두려워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이왕 예수 믿을 거 똑바로 믿자고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똑바로 믿읍시다. 그리고 그러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열려져야 돼요. 두 가지래요. 성령을 받으면 귀신은 떠나간다. 한번 따라 봐요. 성령 받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하나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한번 크게 하자. 비워두지 마세요. 회개하고 비워두면 안 돼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자기 집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더라. 자기보다 배나 악한 친구 일곱을 데려다가 그 집에 와서 살았대요. 그랬더니 그 형편이 나중보다 더 중하게 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도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채웁시다. 성령을 채웁시다. 한번 따라,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우리는 채워야 될 줄로 보십니다. 채울 때 마귀의 역사가 비고 소재되면은요, 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채우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악한 마귀의 계교를 물리칩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져야, 성령의 검이 있어야 악한 날에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악한 날에 원수를 소멸하고 원수의 불을 소멸하고 이 땅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분법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성령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알았죠? 예? 네? 두 번째로는 불의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에 붙잡혀 살았어요? 불의에 붙잡혀 사는.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줄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하면서 누구를 고발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에 매인 사람들, 아니 불의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쉽지 않은 모든 것은 뽑힌다. 하나님께 쉽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된 것뿐이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투자해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정신이 흔들릴 수가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심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10대가 되면 낡아진다. 그렇지, 뽑힐 때가 온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누구든지 돈에 자유할지, 자유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돈에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돈을 추구하고 살진 않아요. 돈을 다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예? 돈을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직으로서 돈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붙잡혀 사는 성대는 자기

자식에게 조그마한 물질의 손해가 나면 신앙도 저버리고 부모도 자식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전이면 가사귀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면 귀신도 불러들인다. 돈이 된 일이라면 영혼도 팔아버려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뭐처럼 쓰라고? 이거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잘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 이렇게 말해요. 정성처럼 벌어서 뭐처럼 써라? 개처럼 써요?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죠.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써야죠. 성경에는 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개처럼 돈 벌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간. 그렇죠? 결국은 땅이 갈라져 죽어버리잖아요. 또 게하시. 엘리사의 말을 갖다가 어기고 쫓아가서 옷 두벌하고 금덩이 숨겼다가 결국 어떻게 문둥병 걸려서 죽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 또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돈 때문에 누구 팔아먹어요? 예수님까지도 선생님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부정한 방법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정당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먼저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하세요. 먼저 구원을 확신을 가지세요. 먼저 천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모십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복이 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물질을 쌓아놓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맙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다른 것들 있잖아요. 부정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라는 말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탐심에는 우상 숭배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주일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악을 악으로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악으로 선을 이기라. 10편 30편은 악을 악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악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맙시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비리가 있었으면 까발려서 난리를 쳐서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인간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잘못을 갖다가 허물을 갖다가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덮읍시다.
그래서 정말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방해가지고 믿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질축하게 만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 죄는 누가 당하겠냐고요. 까발린 사람들이 더 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에 매여서 살면 신앙생활 실패한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자들. 세 번째로는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뭐하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에 붙잡혀 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섭섭한 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나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육체를 이깁니다. 우리 영으로서 육체를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육체 모든 생실을 죽입시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에 붙잡혀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에 붙잡혀 살았던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돌로 친 게 아니라 매로 치고. 그렇죠? 상관이 그렇게 말했죠? 저들의 옷을 찢어버려라! 그리고 뭘로 쳐라? 매로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까지 찢고 때렸으면은 사람처럼 때렸을까요? 짐승처럼 때렸을까요? 사람 치기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때리려면 곱게 때릴 것이지. 뭣도 찢어버리고, 옷도 다 찢어버리고, 벗겨놓고 그냥 짐승처럼 두드려 패고. 그리고 나서 깊은 옥. 옥이 깊은가 봐요. 지하 깊은 옥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착고까지 채웠어요. 착고를 다 채웠어요. 그리고 옥문을 잠갔어요. 예? 그렇게 점검했어요. 여러분, 밤중둥대어 바울과 신라가 찬송해요. 왜 밤중둥 찬송했을까? 낮에는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은 데가 어느 때 되면 아플까요, 이제? 밤이 되면 아파요.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되면 아프고, 조그만 것들은 새벽에 아프고, 너무 많이 맞으면 밤부터 막 아픈 거예요.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후끈후끈거리고, 화끈화끈거리고, 난리가 나죠? 그때 그들은 입을 열어 누구를 찬송?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는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성도들은 이럴 때 시험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가 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고난이 왔으면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물질의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유, 돈이 잘 벌려. 아, 내가 착한 일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있는 자에게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없는 자에게도 더 주시려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고난당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관심을 받고 계신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때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때다. 요셉도 고난당한 후에 총리가 된 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삭도 다 고난의 과정을, 야곱도 고난의 과정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내게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합니다.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매였다면

0: 여러분 앞길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때 여러분의 앞길에 문들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지하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보십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막 옥토를 흔들어 버릴 줄로 보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기를 때렸던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죠. 로마 시민인 내가 정죄스럽지 않고 나를 옥에 가뒀다는 말 한마디에 듣고 그죠? 그들이 와서 무릎 꿇고 피는 제발 여기서 떠나주세요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네, 여기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방금 그 말에는 우리 다음번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울은 고난을 사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사서합시다. 왜? 그곳에서 뭐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느끼기 위해서 때로는 알면서도 올해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형통의 비결.